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아닌 나 역시 경건한 어머니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경건한 어머니의 삶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인 만큼 그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으로요. 오늘 어버이날 사랑에 대한 1부 첫 곡으로 시작할게요.

주나무의 부모님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사랑이들한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애틋한 그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부모님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어떠한 찬양도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찬송가, 찬양 또 듣고 싶어요라고요. 부모님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이미지도 좋아요. 부모님 하면은 아, 우리 부모님은 참 이것만 입고 다녔어. 아니면 이것만 신으셨어. 이거를 들고 다녔어. 물건도 있지

싶거든요. 부모님 하면 생각나는 어떠한 이미지, 뭐 물건, 말씀, 찬양 다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3100번님께서요, 신천인님의 외상값이라는 시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시를 보내주셨네요. 외상값, 방세도 내지 못했고 우유값 한 푼도 갚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뻔뻔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죠. 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많은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죠. 네, 정말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요. 그러기에 받은 사랑을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외상값 있으시죠? 그 외상값을 무엇으로 갚으실 건가요?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김정희님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하면은 생각나는 찬양, 말씀, 어떤 물건도 좋습니다. 부모님 하면은 좀 들고 다녔던 양산이 또 생각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네. 부모님 그 뒷모습, 그 양산만 봐도, 아, 우리 어머니다, 우리 엄마다, 라고 딱 떠오르는 그런 추억의 사진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부모님 이세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시도 좋고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부모님 이세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8929번님, 부모님 하면은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양가 어른들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라고요. 8929번님, 와, 잘하셨네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생각난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네,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 통화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네요. 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이 찬양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으로 아바 아버지 준비했고요. 우리 8929번님께는요,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은 가족사진 촬영권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어버이날, 그리고 5월하면 가정의 달이죠. 가족들과 아주 추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진 한장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가족사진 촬영권은 오늘 특별한 이벤트 진행합니다. 포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진 두 장, 그리고 경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분. 총네 분을 추첨할 예정인데요. 8929번님은 먼저 당첨이 되셨어요. 이제 세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주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주 사진 남겨주시고요. 포항에서 또 사진 촬영 가능하신 분들은 포항 사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매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 어버이날 특집으로 가족 사진 촬영권 선물해 드릴게요. 원웨이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아버지 원웰싱어즈 찬양이었습니다. 8929번님 경주 사진이시군요. 네, 경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8929번님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6815번님께서도요. 샬롬, 저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영적 부모님이신 본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최고의 부모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사랑합니다라고요. 6815번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받으셨을 거고요. 네, 예쁜 하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육신의 부모님은 지금 곁에 계시지 않지만 또 영적인 부모님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최고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길 우리는 외롭지 않고요. 든든합니다. 그죠? 네. 4982번님은 그냥 사진 하셨는데 사연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싶으신지 또 경주에서 찍고 싶은지 아니면 포항에서 이용이 가능하신지 한번 한줄 메시지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175번님 경주 사진

하셨어요. 가족 사진 시댁 식구와 찍으려고 하는데요. 기회를 주세요라고요. 3일 75번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으실지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9961번님께서는 힘겨운 어버이날입니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천국을 가시고요. 6개월 후 아버지께서도 천국을 가신 지 이번 달이 1년이 됩니다. 늘 복음하는 예수님을 머리 삼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큰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 오늘따라 더욱더 보고 싶어요. 어제 부모님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찬양하시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제 부모님 산소 다녀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아,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 아니신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채워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따라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은 글쎄요. 더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갖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꼭 만나잖아요. 네, 꼭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또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9961번님 되시길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 베이스 김바울님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평소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라고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9961번님 이 찬양 들으시고 네 이제 눈물 네 멈추시고요 더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랄게요. 아버지 병문안 와 있어요라고요. 이거는 81번님께서도 네,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병원에 와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들 각자의 사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0767번님 아버지 돌아가신 지몇달안 되었습니다. 자꾸만 후회로 남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나빴던 일보다는 좋았던 일만 떠오릅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후회 없이 잘할 수 있을 듯한데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어요.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까만 체크무늬 남방을 자주 입으셨거든요. 여기는 경주입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라고 우리 0767번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몇달안 되셨는데 그 빈자리가 또 크죠. 네. 원망도 많았고 그리고 자꾸만 후회가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어머니께 더 잘해야 되겠다. 더 효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서도 우리 0767번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기쁨 또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후회만 하시면은 또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불편하실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네. 같이 있어서 참 즐거웠던 일. 그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또 어머니께 더 효도하는 우리 076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 신청해 주셨죠. 아버지께서 평소에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죽도시장 내 부산 영진 어묵에서 고급 모듬 어묵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가족 사진 촬영권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경주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네요. 포항은 조금 적은데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포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사진 촬영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포항 사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과 어떤 사연으로 함께 찍기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또 한 줄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 추첨을 했는데요. 제가 두 분을 드린다고 했는데 경주가 좀 많아서 한 분 더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767번님 그리고 317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인증샷도 한번 나중에 찍고 나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498

8번님은 포항에서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4982번님께도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 제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포항 아직 기회가 있어요. 조금 서둘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 제인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니, 그 포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 했더니 갑자기 또 포항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라고요.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너무 좀 당황했습니다. 9469번님 포항 사진 하나님이 손주 4호까지 주셨어요. 손주들과 찍고 싶어요라고요. 9469번님 신청해 주셨고요. 2885번님도 샬롬, 아직 아이들이 크고 난후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귀한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245번님, 주님의 은혜로 신랑의 암수술 잘 끝내고요. 회복 기회했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 주실 때 가족 사진 찍고 싶네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844번님, 사춘기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춘기 딸하고 웃으면서 가족 사진 촬영하고 싶네요. 포항에서만 찍을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413번님도 포항하셨어요. 재혼,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가족 사진 남기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 그 외에도 사진, 포항 사진,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께 드릴까 제가 고민하다가 먼저 가장 먼저 손주 4호를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네, 3호도 아니고 4호. 네, 우리 9469번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885번님께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편이 암수술 잘 마치셨다 하셨죠? 우리 9245번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9844. 제가 거의 두 달치를 다 뽑았습니다. 9844번님까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두 분만 할라 했는데 네 분까지 뽑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다시 한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영남권 전도대회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4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어려운 세상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은 참 현실적인 장입니다. 이 장에는 세상의 차가운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억눌린 자들의 눈물이 있는데 위로할 자가 없고 힘은 강한 자의 손에 있습니다. 또 사람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지치고 혼자서 열심히 살지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가까운 말씀들입니다.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사는데도 늘 비교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누군가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마음은 아주 외롭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세상의 억눌림을 봅니다. 눈물이 있는데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생각보다

0: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당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역시나 있습니다. 또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가 이웃을 향한 경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는 정말 필요해서 달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달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하고 경쟁은 사람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 철학자들은 좋은 삶을 말하면서 덕과 절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 어떤 생각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4장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함께할 때 더 잘 버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둘이 일하면 효율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함께 기도할 사람도 있고 붙들어줄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자꾸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면 약한 것처럼 느끼고 기대면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혼자 견디는 것이 강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혼자는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젊고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늙었지만 더 이상 충고를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 이 말은 자리가 높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듣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마음, 겸손히 듣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억눌린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와 경쟁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남을 이기며 사는 사람보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쟁보다는 격려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혼자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할 줄 알아야 하고 교회의 품 안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오래 믿은 것보다 끝까지 듣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전도서 4장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함께 가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혼자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서로 붙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혼자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함께 사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남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전도서 4장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영남권 전도대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강사이신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0: 이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에는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실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과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성경말씀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태신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리는 영남권 전도대회, 영남권을 깨우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사랑이 뜰한 2부 시간에서는요, 뜰한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5월 10일 주일이죠. 저희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대구에 위치해 있는 협성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있습니다. 3시 반까지는 오셔야 될것 같아요. 식전 행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5월 10일 돌아오는 주일 3시 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전도대회 함께 또 참여해 주실 우리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박승렬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아니, 목사님,
1: 네.
0: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1: 네네.
0: 저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전도팀이 출연을 하셨죠?
1: 맞아요. 금요일 날
0: 네.
1: 보고 왔어요. 그게 출연했어요.
0: 보고 왔어요. 우리 홍서영 PD 시간에 생방송으로 우리
1: 맞아요.
0: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1: 네.
0: 방송 출연하셨는데 방송하고 나서 좀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1: 우선은 참여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아라 하셨고요.
0: 네.
1: 또 긴장도 했지만 참 좋은 시간 가졌다 그랬고요. 그리고 뭐 방송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직접적인 피드백은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0: 네.
1: 우리들끼리만 네, 들었었어요. 네.
0: 아마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1: 아,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오신 분들 다 전도 팀원들인가요?
1: 그렇죠. 지금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전도
0: 네네.
1: 특공대 전도 나갔어요. 그분들이 했어요.
0: 와,
1: 네.
0: 몇 시부터 하나요?
1: 10시에 모여서 9시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요. 지금쯤 모여 있겠네요. 네네.
0: 어디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1: 우리가 구정 땅이잖아요. 오천 구정인데 그 지역을 돌면서 뭐 아파트 또 장이 열리면 장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뭐
0: 네.
1: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그러면은 뭐 커피 전도인가요? 아니면은
1: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때로는 휴지, 때로는 뭐 부채, 때로는 뭐 수세미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0: 우리 주부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1: 네, 수세미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0: 수세미 필요하거든요. 수세미 하다가 아이고 다 낡았네 하나 해야지 또 열어봤는데 없어요.
1: 아, 맞아. 그럴
0: 그때
1: 때.
0: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 그러게요.
0: 네, 요즘에도 수세미도 너무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나오더라고요.
1: 제가 봐도 뭐 직접 떠개질 한 거로 같고요. 예쁘더라고요.
0: 아, 손수 제작한 거예요? 핸드메이드.
1: 맞아요. 핸드메이드.
0: 와. 우리 예쁜 수세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천제일교를 가시면 되겠네요.
1: 오세요.
0: 와, 그렇게 수세미도 하고 뭐 이렇게 티슈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꼭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
1: 네.
0: 전도용품으로 쓰고 계시네요.
1: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교회 마당 쪽에다 아마 커피까지,
0: 커피,
1: 냉커피
0: 냉커피.
1: 준비해 살것 같아요.
0: 저 냉커피도 좋고 요즘에는 그 미숫가루가 막
1: 아, 맞아요.
0: 생각나더라고요.
1: 네.
0: 네.
1: 그거 맛있겠는데요?
0: 미숫가루도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인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또 계절에 맞게끔 맞춤 전도 용품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사실은 또온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참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1: 네. 뭐 저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0: 네.
1: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네.
0: 아이들도
1: 네.
0: 예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1: 많이 처음에는 어수선했는데
0: 네.
1: 지금은 좀 정착해서 아이들도 열심히 또 예배 참여하고 그래요. 네.
0: 네. 오늘이 또
1: 그렇죠.
0: 어버이날이잖아요.
1: 어버이날이죠. 네.
0: 네. 우리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자녀도
1: 네. 안
0: 출가시키시고
1: 그래도 우리
0: 그죠?
1: 아들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선물
0: 네.
1: 하나 보냈더라고요. 삼남매가.
0: 와.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1: 네.
0: 와.
1: 돈으로 받았습니다.
0: 가장 좋은 선물이네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잖아요. 와, 용돈을 또 두둑히
1: 네.
0: 받으셨네요. 네. 오늘 그래서 표정이 좀 밝아 보이십니다.
1: 그랬나요?
0: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1: 네.
0: 자녀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연락하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아닌가
1: 아,
0: 싶어요.
1: 그래요, 맞아요.
0: 네.
1: 감사하죠.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에게 또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는 게 또 기쁘더라고요.
0: 네네. 맞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은

0: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몇달안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생전에 계실 때좀 잘해드릴 걸 너무
1: 맞아요.
0: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1: 다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고 또 사는 뭐 환경들이 다르고 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생각이 나겠죠.
0: 맞아요.
1: 하지만 또 열심히 또잘 섬기셨잖아요.
0: 네. 저도 참 이거 어버이말 되면은 제가 참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나도 좀더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잘해야지 하다가 또한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1: 맞아요. 그렇죠.
0: 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인 만큼 목사님도 뭐 이렇게 아드님 연락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용돈도 받으시고. 네. 잊지 마시고 꼭 연락하시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연락을 한번, 물론 저희는 뭐 어머니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죠. 네.
1: 같이 사시군요.
0: 네. 바로
1: 그렇군요.
0: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셨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1: 할머니 또 같이 지내는 게참 좋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
0: 아이들한테는 좋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꼭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멘.
0: 아멘. 그리고 목사님, 사실 저희가 부모님 어버이날 되면 뭐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뭐 기쁨을 선물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 복음이 아닐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0: 네네.
1: 기도하시면서 또 자주 연락도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잘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0: 네네.
1: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이겠죠.
0: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또 복음을 선물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시다면은 이번에 있을 전도대회 꼭 모시고 같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어렵잖아요. 근데 참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같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대구라는 환경이 뭐 나들이 간다는 생각에 한번 소풍 간다는 생각에 어머니
0: 맞아요.
1: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선물도 많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저희가 뭐 기념 모자도 있고요. 또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도 있고, 기념 볼펜도 있고, 신앙도서, 생수,
1: 그럼요.
0: 가장 필요한 게 생수죠.
1: 꼭 모시고 오세요.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성도님들 모시고 오세요.
0: 네, 꼭 오세요. 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전도대회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안내 링크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이름이랑 몇 명이 같이 갈 건지 인원수랑 또 저희 방송사에선 또 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으로 오시면은 함께 이동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도라고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뭐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아주 좋은 데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가 가장 좋은 효도 관광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조금 전에
0: 네.
1: 우리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큼 더큰 효도는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효도한다는 마음에 또 어버이날이 오늘이고 또 다가오는 10일날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날
0: 맞습니다.
1: 그렇게 모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날 오시면은 정말 많은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700인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와.
1: 안 그래도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기 방송국에 잠시 왔었는데 네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이 연합해서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할 것 같고요.
0: 네.
1: 700인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도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수많은 천천만군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0: 네네.
1: 700명 그게

0: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이 될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700인의 성가대. 그 분위기만 봐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압도당할
0: 그럼요.
1: 것
0: 맞아요.
1: 같거든요.
0: 막 압도당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현장에 와서 이 모습을 꼭 보여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데뷔 밴드가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고신대 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우리 또 어린이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들. 네, 이런
1: 청소년들.
0: 모습들을 보면서 찬양단 또 찬양 뭐 데이비 밴드라든지 태권도 시범단을 통해서 좋은 또 경험도 되어질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타임은 다 다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떤 분은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찬양 하나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는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맞아요.
1: 어떤 분은 어린이 합창단의 그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들을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이번 기회에 혹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회일지 누가 알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0: 그렇죠.
1: 한
0: 맞아요.
1: 발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왜 주춤할 때가 있어요. 망설일 때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어찌 뭔가 열심히 해봤지만 뭔가 또 터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또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 친구들,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신다고 들었어요.
0: 네, 저희도 이제 전도를 하면서 초청 전도주의를 마치고 좀 제가 아쉬웠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는 가정들이 눈에 보여서 이번 기회에 연달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려서 같이 갈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10일 날 오후 예배를 이제 그쪽에서 대신 드린다 생각을 하고,
1: 대체를
0: 네네,
1: 하셨네요.
0: 같이 출발할 겁니다.
1: 멋진 교회입니다, 진짜.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목사님 말씀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냥, 그럼요라고
0: 다들
1: 받아주셨네요.
0: 장로님들이 다들 뭐 좋아하셨고 다 찬성을 해주셔서 저도
1: 와.
0: 마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기뻤고요.
1: 좋습니다. 우리 3175번님도 전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번 전도대회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라고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혼자 오지 마시고요. 3175번님도 주변의 전도 대상자 아니면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 대상자가 없어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0: 맞아요.
1: 필요하거든요.
0: 그리고 우리 또 잭 그레이엄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접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1: 있어요.
0: 텐데요. 기존의 신앙생활 했던 우리라 할지 다시 한번더또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들을 되새겨보는 시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사실 목사님 교회는 나가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0: 그렇죠. 맞아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눈 본문인데요. 천국 비유 이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잔치를 이렇게 열어놓고 초청을 하잖아요. 뒷부분에 가서 초청된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 장소에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럼 이 기회에 참석하셔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 예복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네요.
1: 아멘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스스로에게 아마 좀,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또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이번 기회에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진다면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를 전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이번 전도대회 돌아오는 주일이죠. 5월 10일이고요. 3시 반까지 오시면 식전 행사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3시까지 좀 늦어도 3시까지 오셔야지만 아마 자리에 좀 착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이렇게 청국 잔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영남권이면 목사님 저희가 5개 지사거든요.

0: 아름다운 시간 네.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천국 잔치 가는 마음으로 또 천국 소풍 가는 네. 네, 그 나들이 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175번님처럼 전도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번 전도대회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 나도 이 천국 잔치에 함께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영남권 전도대회 포항 전도위원장이신 이환 장로님의 초대 인사의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샬롬,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환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영남권 전도대회 포항 전도위원장이신 이환 장로님의 네, 초대 메시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올해가 이제 70주년이거든요. 네. 극동방송. 네. 사실 저희가 뭐 50주년, 뭐 70주년,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100주년 이렇게 네.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번 70주년 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100주년 때 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렇죠. 이 행사를. 네, 이 행사를. 30년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렇게 참 귀한 행사예요.
1: 귀한 행사죠.
0: 놓칠 수 없는 행사. 맞아요.
1: 30년 후면 저도 80이 다 될 거예요. 물론 뭐 갈 네. 수는 있겠죠. 네.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게 해마다 오는 전도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고 한 7, 8천 명이 모일 거예요.
0: 네.
1: 네. 7, 8천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또 영접 기도를 하고
0: 네. 와. 아우, 기대되네요. 네.
1: 그렇죠. 네.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네. 이 귀한 자리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극동방송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영남권 전도대회입니다. 참고로 호남권 전도대회가 4월 21일 날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이미 네, 했네요.
1: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한 5천 명 이상이 오셨는데 오. 한 2천 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0: 오, 놀라운 네. 일이 일어났네요.
1: 그리고 네. 한 2100 몇, 100여 명 정도가 교회로 연결이 됐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정말 귀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렇죠?
1: 맞습니다. 이 호남권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영남권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복음의 전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네.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네. 여러분 호남의 이번 전도를 통해서 2천 명이 영접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1: 네.
0: 우리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또 배우자들, 자녀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초대해서 나도 이런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저는 그래요. 목사님 그 전도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 대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0: 네.
1: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참 또 좋은 기회잖아요. 또 네.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
1: 맞아요.
0: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가 와, 극동방송 70주년 그 전도 행사 때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1: 네.
0: 참 좋은 추억도 되고 간증도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973년이었나요?
0: 네.
1: 빌리그레엄 전도 대회.
0: 네, 네, 맞아요.
1: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죠.
1: 네.
0: 그때 우리 다녀오셨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
1: 73년도에.
0: 아, 네. 그때 청년 때 그곳에 가서 정 빌리그레엄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경험하셨던

0: 그 장로님 제교에 계신데 늘 그때 받은 은혜들을 또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계시거든요.
1: 네네.
0: 이번 행사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 맞습니다.
0: 여러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기도 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이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잭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0: 네.
1: 물론 빌리그라 목사님과는 관련이 없지만
0: 네.
1: 우리 잭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파워풀한 메시지로 영감 넘치는 말씀으로
0: 네.
1: 지금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잭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을 또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1: 네네.
0: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름이 그레이엄이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그 미국 달라스에 위치해 있는 그 프레스톤 우드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세요.
0: 네.
1: 저는 또 놀랐던 게 정말 이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0: 네.
1: 물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또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약 한 6만 명의 성도들이
0: 네.
1: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잭 그레이엄 목사님 사실은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 바쁘신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시간이 돼서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대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오셔서 또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의 현장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무엇보다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목사님.
0: 네, 네, 맞아요. 기도가 있어야 또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1: 네네.
0: 이 행사를 두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이 행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 역시 또 하나님 예비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런 은혜도 그런 복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가 5월 10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고요. 3시 반에 대구에 위치해 있는 협성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어떻게 가지 걱정되시는 분 방송국에서 차를 준비해 두고 있거든요.
1: 버스가
0: 그러니까
1: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 보내시면 그 시간이랑 어떻게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꼭 많이들 아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차 문제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또 방송국을 통해서 함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갈 예정이거든요.
0: 네.
1: 네, 당연히 가야죠.
0: 네.
1: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또 혹시나 또 우리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꼭 인사해서
0: 네.
1: 서로 좀 인사하면 눈 인사라도
0: 네, 네.
1: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 무엇보다 그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날씨가 좋아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네, 좋은 날씨를 또 환경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 목사님 저희가 함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0: 네.
1: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지상 명령이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움츠러드는 걸까요?
0: 전도에 대해 움츠려드는 이유가요. 내가 열매를 맺는 그 영접해서 그 사람이 교회 뿌리게 내리는 그 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1: 아. 내가 자꾸 하려고
0: 내가
1: 하니까.
0: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목사님 나는 수없이 했는데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런 생각 때문에 부담이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집어넣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1: 네.
0: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성도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화평의 복음을 맡겨주셨고 그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1: 네.
0: 전달자로서 화목회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돼요. 그 영혼들이 회심하고 그 영혼들이 열매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1: 아멘.
0: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1: 네.
0: 이것처럼 여러분 이 전도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는 그냥 화목회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만

0: 로 치면 돼요.
1: 그런 축복의 통로로.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가짐 조금 더 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영적 전쟁이다 생각하고 늘 기도한다면 또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멘, 아멘.
0: 저희 권사님 지난번 네. 금요일 때 이야기했지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스님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는
1: 스님께
0: 그런 그런 권사님도 계셨는데 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0: 그렇죠.
1: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앞서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두려움이 없죠.
0: 네. 네.
1: 오늘 여러분들도 좀 두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전도대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2: 극동방송 영남권 전도대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강사이신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3: The church exists again for the
4: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2: 이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에는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실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과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성경말씀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태신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리는 영남권 전도대회 영남권을 깨우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전도대회, 영남권 전도대회 소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일간 계속 이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전도대회 얘기를 많이 해? 하지만, 그만큼
1: 네,
0: 중요하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네.
0: 말씀을 드리죠. 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좋은 기회 놓치지 말아야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울산 극동방송이나 대구는 더 하고요. 아마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 방송을 제작을 해서 몇 시간 동안 이 전도에 대한 방송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네.
1: 대구에서요?
0: 대구,
1: 네.
0: 울산, 뭐 부산 뭐다 하고
1: 다 하고.
0: 있습니다. 네.
1: 우리 포항도 3일?
0: 하고 있습니다.
1: 네.
0: 3일 동안 열심히 또 여러분들 같이 전도대회 같이 갑시다. 또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구지사에 있는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와, 정말 애쓰고 있구나. 네, 그 마음이 짠했거든요.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 모습에 좀 사실은 우리가 기도 말고는 도와줄 게 없잖아요.
1: 그쵸,
0: 같이
1: 기도하고,
0: 많이 모시고 가는 것
1: 네,
0: 말고는. 네,
1: 참여하고,
0: 참여하고.
1: 네,
0: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구 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우리가 전도대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전도에 대한 부담감,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거룩한 부담감에

0: 있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더
0: 더
1: 힘들어져요.
0: 힘들다는
1: 예.
0: 거죠. 네.
1: 내가 내 모습, 내 능력을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있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0: 네네.
1: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을 때 뒤쪽에 하신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0: 아멘.
1: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0: 아멘.
1: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0: 아멘.
1: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0: 아멘.
1: 내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0: 아멘.
1: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1: 맞아요.
0: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태신자가 없으신 분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나를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직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영적 기도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 전도라고 여러분들 또 신청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오천절교회에서는 승합차가 3대가 간다고
1: 네,
0: 들었습니다.
1: 속대가 가요.
0: 와, 많이들 가시네요.
1: 저 갔으면 좋겠는데,
0: 네, 아, 많이
1: 네, 뭐
0: 가시죠.
1: 넘으면 개인차로 오라 그래야겠어요.
0: 네네. 또
1: 네,
0: 개별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네, 개별로 오셔도 좋죠.
1: 네.
0: 네네. 네, 목사님이 그렇게도 결단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을 보이네요.
1: 네,
0: 네.
1: 또 성도들도 뭐 열심히들 신청을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고 그래요. 네.
0: 네. 우리 오천제일교회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같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구역에서 또 내가 속하 있는 전도회에서 함께 갑시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1: 맞아요.
0: 한번
1: 그것도
0: 선포해
1: 좋은 것
0: 보세요.
1: 같아요.
0: 너무 좋습니다. 네.
1: 구역 식구들끼리, 셀 식구들끼리 한번 마음 모아서 같이 가보는 것도 또셀
0: 네네.
1: 식구들 가운데 왜 장기 결석자들 있잖아요.
0: 맞아요. 요즘
1: 말,
0: 코로나 이후로 나오지 않은 분들이
1: 맞아요.
0: 있어요. 네.
1: 그들에게 연락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어우, 저 열심히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9371번님 전도 하셨습니다.
1: 네,
0: 어, 잘
1: 아멘입니다.
0: 결단하셨습니다. 네. 우리 9371번님, 우리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정 PD가 왔나 안 왔나? 뭐 찾아보시면은 제가 뭐 어디 있을 거예요. 네. 어디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또 구역을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미리 또 사전에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1: 그러면
0: 하겠습니다.
1: 포항 지역
0: 포항대로
1: 예,
0: 지역별로 또 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또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어요. 몇 시까지 오셔야지만 그 자리에 또 앉을 수가 있는데 너무 늦으시면은 또그 자리는 일반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도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사님. 이 전도라는 두 글자에 어떤 분을 모시고 오실까? 누구랑 같이 오실까?
1: 그래요. 뭐
0: 네.
1: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또 그들을 모시고 오면 되는데요. 맞아요. 우리 정 PD께서 전도라고 적은 이 글을 보면 정말 누구를 데려올까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와. 그래서 더 마음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교회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1: 아멘.
0: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전도라고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8929번님도 전도라고
1: 네.
0: 하셨어요. 아멘. 잘 결단하셨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무슨 얘기 전도 올라오는데
1: 네.
0: 와, 너무
1: 그쵸,
0: 기쁘네요.
1: 맞아요. 정말 저도 기대되네요. 누구를 데려오실까?
0: 네, 아마 저를 전도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나를 저 데려오는 것도 좋네요. 맞아요.
0: 네.
1: 네.
0: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세요. 다시 예수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무사님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전도대회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0: 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데
1: 아멘.
0: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포항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물론 대구가 가장 많이 오겠죠.
0: 그렇죠. 맞아요.
1: 대구 다음으로 네. 우리가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가까우니까.
1: 네네. 많이들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전도대회.
0: 아멘.
1: 오세요. 오시면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끝곡은 목사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다시. 네,
0: 다시 복음 앞에.
1: 이 찬양을 교회에서 성도님이랑 같이 부르신다고요?
0: 같이 매주 불러요. 같이 찬양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1: 네, 네,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0: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들,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반성하면서
1: 네네.
0: 다시 중심 잡아서 하나님 사랑해보자 그런 찬양이에요.
1: 맞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찬양 인도자 학교 앨범에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제일교회 박성률 목사님이셨고요. 목사님 우리 주일날 대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날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전도대회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 잔디 야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랑권 전도사의 포항 전도 이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랑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코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 내놔도 띠잔디처럼 잘 살아갈 아이야. 저를 향한 인정과 격려의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용기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버이날과 아버지의 생신이 있는 5월이 되면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다가 육신의 부모님 그 너머에 계신 영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보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육의 아버지가 용기를 준 그 한마디 격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지으시고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좋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망의 기도가 그 장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나눌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처음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처음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하웅일 목사님을 좀 자주 뵙고 참 목사님은 인자하시고 여유로우시고 한결같으신 예,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뵙고 있는데요.
1: 고맙습니다.
0: 네, 목사님 이렇게 소망의 기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1: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그 포항 세계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1: 예, 뭐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0: 네.
1: 좋아요.
0: 네.
1: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0: 아, 조금 전에 듣기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0: 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나왔네 라고 되게 기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솔직히 이 시간에 들을 만한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직장생활을 네. 거의 다 하셔서
0: 네.
1: 조금
0: 네, 그러시군요. 혹시 듣고 계시면 기도 제목 한번 예, 올려주시면 예, 너무 좋겠네요.
1: 그렇죠. 예, 예.
0: 아,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
1: 그렇죠. 예,
0: 저에게 너는 띠 잔디처럼, 그냥 잔디도 아니고 띠 잔디처럼 어디에 내놔도 잘 살아낼, 잘 이겨낼 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5, 60년 거의 다 됐는데도 그냥 기억이 나거든요.
1: 예, 예.
0: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1: 그렇죠.
0: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 예. 말씀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용기가
1: 그렇죠.
0: 되죠.
1: 힘들 때도 그렇고
0: 네.
1: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0: 네.
1: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예.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지금까지 어버이께도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1: 그렇죠.
0: 또 인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릴까요?
1: 예, 기도하십시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0: 그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어버이날 아침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없고 보답할 수 없고 갚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따지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1: 아멘.
0: 예수님도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1: 아멘.
0: 오늘 함께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682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거주지는 부산인데요. 고향이 경주라 계속 포항 방송을 청취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0: 진짜
1: 네, 네. 저의 기도 제목을 조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남편 허삼관님, 오른쪽 무릎 뒤쪽에 통증과 혹처럼 부풀어 올라와서 병원 가니 무릎의 연골뼈 사이에 있는 지지대가 파손이 되어 오늘 오후 3시에 수술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오늘 오후 3시네요
0: 그렇죠.
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많이 초조하고 또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무릎이 편찮으시니까 네. 생활하기에 많이 불편하실 것 같네요.
1: 그러네요. 네. 네, 우리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온전한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1: 아버지.
0: 특별히 오늘 6820님 무릎이 불편하셔서 하나님 오늘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아버지.
0: 특별히 오후 3시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는데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허삼관님의 그 무릎 뒤쪽에 있는 통증도 또 혹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또 수술하는 그 의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이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고 마음껏 활동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육신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6820님 남편의 수술을 위해 올린 기도, 또 우리 모두 함께 힘써 함께 올린

0: 이 강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출산한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조카 네 가정이 정말 예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1: 그렇죠.
0: 아들 낳고 딸 낳고. 네.
1: 요즘 이 귀한 생명이 네. 태어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0: 그렇죠. 또 이렇게 또 고모 같은데 고모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1: 그렇죠.
0: 얼마나
1: 예.
0: 또 행복한 가정인가요.
1: 진짜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0: 네.
1: 자기 자녀도 아닌데도 이렇게
0: 그렇죠.
1: 기도해 주신 분이 참 이 다윗과 그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이다
0: 아멘.
1: 그런 생각이 됩니다.
0: 오늘은 네.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죠. 축복을 꼭꼭 눌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1: 예, 예.
0: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땅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오늘 이렇게 조카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를 뒤에서 해주시는 귀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처럼 그 키가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줄 알고 잘 양육해서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산모를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어린아이가 잘 성장해서 그 기쁨이 되어 품에 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산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에 자녀를 품에 안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귀한 조카의 가정을 두고 알뜰히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82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아들에게 내 것이라 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아멘. 보내셨는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1: 본인을 아들로 표현한 것이죠. 그죠?
0: 그런가요?
1: 그런 것 같죠.
0: 아들에게 네.
1: 내 것이라 하신
0: 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네. 네 본인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1: 그러니까요?
0: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자 기도하십시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너는
0: 아멘.
1: 내 것이다.
0: 아멘.
1: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감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0: 아멘.
1: 오늘 이 특별히 2820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고 하신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감사하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820님,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39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피디님,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작은 도시락을 연로하신 분들, 장애우, 병약자, 노숙자분들께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씩 나눠드리고 있답니다. 창고에 쌀, 부식, 빵, 라면, 떡이 떨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은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 막중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이라고. 아, 네. 우리 주은 목사님과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전에 이렇게 네, 하면서 목사님의 얼굴에 엄청 광채가 나더라고요. 예.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반드시 또 채워주실 것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0: 예, 예.
1: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네,
0: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 참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일이고 또 지금까지 해오시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지만 힘든 일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눌 것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마음대로 내가 나누고 싶을 만큼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립다 과부의 그 이야기처럼 퍼내고 퍼내고 또 퍼내도 모자람이 없이 계속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이 모자라지 않고 부식이 모자라지 않고 빵과 라면과 떡이 떨어지지 않고 늘 차고 넘쳐서 그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마다 마음껏 드시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터인데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변에 돕는 분들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3923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은 목사님과 사모님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혹시 어느 교회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아, 저 연일교회 장태경 집사입니다.
0: 아, 포항 연일교회 장태경 집사님.
1: 예, 예.
0: 아, 네, 전화 주셨는데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1: 아, 예, 다름이 아니고 그 몸이 아파갖고 그, 네.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래갖고.
0: 아, 온몸이 아프시군요.
1: 예.
0: 아, 네, 목사님. 네, 목사님.
2: 네, 뭐 무리하셨어요. 몸살 정세 같으신데. 다른 평소에 늘 아프시던 그 뭐 정세입니까?
1: 예, 이거 뭐 오른팔이 우연치 않게 아프요.
2: 특별히 뭐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아도 그래 아프신 거죠?
1: 예. 예.
2: 아, 그렇군요.
0: 많이 힘드시겠네요.
1: 예.
0: 아, 네, 우리 목사님.
1: 아, 밤에 잠도 못 잤는데.
0: 아, 이게 네. 좀 며칠 됐습니까? 아니면 좀 오래 됐습니까?
1: 좀 됐니?
0: 아, 좀 되셨어요. 아, 예. 예. 오늘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2: 예, 그럽시다. 우리 네.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예,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항 연일교회 장태경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여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0: 주님.
2: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0: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실 만큼 몸이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1: 아버지.
0: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픈 부분들마다 주님 안찰하여 주시고 부분들마다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마음껏 활동하시며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들은 다 알 수 없고 또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아멘.
0: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0: 건강하세요.
1: 네.
0: 하나님 고쳐 주실 겁니다.
1: 아멘. 우리 집사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네, 6820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눴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 선이 올림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또 1421님도 아멘, 2820님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0: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워요.
1: 그렇죠.
0: 교회에서도 보면
1: 네.
0: 교인들이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은 많이 하는데
1: 네.
0: 해결되고 또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왔어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1: 아, 그렇죠. 또 설교 시간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렇죠. 또 너무 감사하죠.
0: 예, 네. 같이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9326님의 기도 제목 나눌게요. 샬롬. 조카 문금샘,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31일 주일 이후 초청 잔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0: 아멘.
1: 네, 아멘. 5월 31일 이후 초청 잔치가 있는데 조카를 위해서 기도 제목.
0: 조카를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셨네요.
1: 네.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네. 반드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0: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카를 정말 예수 믿도록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9326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랑하는 조카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5월 31일 이후 초청 잔치에 그 조카를 함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시키려고 마음먹고 이미 계획 세운 대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날 하나님 그 조카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후로는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그런

0: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땅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조카를 위한 사랑하는 9326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326님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마음에 먼저 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또 성령님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720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돌아가신 엄마가 더 생각납니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우선 씻기가 싫어요. 깨끗이 씻고 예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옮기고 싶을 정도로 기분도 네 화가 나요.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힘드니까 네. 또 예, 교회 또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0: 야, 이 우울증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1: 그렇죠. 현대병인 주변에, 것 같아요.
0: 주변에 가끔씩 이런 네.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1: 네.
0: 아, 일단은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1: 그렇죠. 어,
0: 집 안에
1: 몸을 움직여야 돼요.
0: 되고,
1: 네.
0: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나오셔서 햇빛도 좀 쬐시고
1: 네.
0: 좀 산책도 좀 하시고
1: 씻지 일단, 않아도 나와야 되죠.
0: 네, 일단은 모자 쓰시고 마스크 하시고 아, 그렇게
1: 네.
0: 나오시는
1: 네. 나와서 네. 또 이렇게 문자를 한번 주시면 저 나왔어요
0: 예,
1: 라고
0: 예,
1: 문자를
0: 좋죠.
1: 한번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자 네. 기도하십시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건강한 몸으로 보내셨고
1: 아멘.
0: 건강한 마음으로 보내셨고
1: 아버지.
0: 그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몸도 불편할 때가 많고 마음도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7201님 우울증 때문에 많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하고 밖으로 나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강치 못한 것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를 함께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종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마음껏 생활하실 수 있는 귀한 7201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 남은 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201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634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재산을 다 엄마가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큰 오빠와 작은 오빠는 상속 받는 걸 포기했고 문제는 아버지 11년 병원 생활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 1원도 안 내고 간병도 안 하고 방치하고 방임한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데 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엄마가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중에 싸움 없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네.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인데 또 한 사람 때문에 힘드네요. 아, 잘 해결되면
0: 그렇죠.
1: 좋겠네요. 네.
0: 어려운 문제입니다.
1: 그렇죠.
0: 돈하고 관련된

0: 일이 가족들도 형제들도 얽히니까 이게
1: 네.
0: 참 해결하는 게 힘이 들던데, 우리 6347님도 그렇네요. 아,
1: 그렇죠. 네.
0: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힘드시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목사님, 아, 이번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것 같은데요. 6347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다 나누지 못한 기도
0: 그렇죠.
1: 제목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0: 기도하십시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에 이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6347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미 이 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그 생활을 이온 형제들이 함께 협력하고 또 봉양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남은 생을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병원비도 힘들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형제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되어져서 온 가족들이 화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지만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다 기도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 외에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시로라도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또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헤아려 주셔서 저들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6347님.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온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갈등이 잘 해결되고 또 함께 기뻐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 하지 못한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세계로교회 하홍일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늘 구하며 기도하여서 풍성한 삶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 세계로교회 하웅일 목사님, 진행의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어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복지관 2층 비전홀에서 제43회 포항노회 어린이대회가 열립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성경고사,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됩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사전 등록일이 오니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7455-2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대구장로총연합과 엘더 아가페 봉사회 주최로 2026년 임원 학예수련회가 열립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더케이호텔 경주 2층 거문고홀에서 대신대 총장 최대 총장과 영덕읍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주원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377-4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영혼구원을 향한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시작으로 영남권 극동방송 연합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700인의 성가대, 또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프로그램 등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가 준비됩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기념모자, 에코백, 신앙도서 등 푸짐한 선물 세트를 드릴 예정이오니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영혼구원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부광교회 이성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국제정세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어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온전히 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축복하소서. 정직과 성실로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5월 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가정중심 신앙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앙전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포럼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서울 용산구의 충신교회 미래 목회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감소 문제를 신앙 전수 구조의 붕괴로 규정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전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겼던 부모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가정 내 신앙 교사로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신교회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아기 학교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통해 신앙을 지식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역시 부모의 신앙적 헌신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서에 맡겨두는 것은 위임이 아닌 방임이라고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음 세대에 최우선 배치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한국교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북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됩니다. 지역교계는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에도 나서 복음의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근대 역사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어제 설명회를 열고 1892년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사역을 담은 2부작 다큐멘터리를 올해 성탄절 상영을 목표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킨과 드루 선교사 등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교육 선교와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지역교계의 민족 계몽운동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김동하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작은 다락방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미영, 장월방 선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선교사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지향하여 지난 3년간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을 거쳤습니다. 위드엠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은퇴나 비자 문제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캘리그라피 등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홀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병 곁을 지키고 트라우마 상담과 임대주택 안내 등 선교사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세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미영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섬겨온 선교사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이른바 통일교 2세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됐습니다. 일본 내 2세 피해 당사자인 다무라 이치로 씨는 최근 교계 인터뷰에서

0: 대해서 2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드물어 구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최근 통일교회 2세 청산연락회를 설립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2세들이 피해 신고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이단교리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봐달라며 한국 내에서도 다수의 2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총회 서기부에 서류를 접수한 후보는 총무 재임에 도전하는 박용규 목사를 비롯해 전주 은강교회 한기영 목사와 새능력교회 박철수 목사 등 모두 3명입니다. 예장합동총회 교단의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는 임기 3년이며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0도, 평양 17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맑은 날씨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입니다. FEBC
1: Shalom.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
2: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할아버지 사셨을 적부터 어머님은 광주리 하나로 살림을 맡았습니다. 서롬으로 얼크러진 머리를 손빗으로 가다듬으며 살림의 틈을 야무지게도 짜냈습니다. 봄, 여름은 푸성기로 광주리를 채우고 가을, 겨울엔 과일로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솔껍질 같은 손으로 광주리 한 구석에 내가 기둥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를 꼭 담곤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오늘 아침 어머님은 내 기도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살림문을 나섰습니다. 이창건 아동문학가님의 어머니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정말 사진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오랜 시절 교회에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의 기도로 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열심히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과 무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모두 우연으로 생각할 뿐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셔서 행하셔야 되는 상황과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했기에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감각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시라고 말하며 이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꾸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과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만을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개입하실 분으로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이 남긴 시편은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경험한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지요. 오늘 바쁜 일상 다 뒤로 하고 부모님의 즐거운 하루를 위해서 다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0: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1: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편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3: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2: 2남 2녀고요.

0: 3남매.
1: 4남매.
0: 4남매.
1: 2남 2녀.
0: 와.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1: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0: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보이는데.
1: 많아요, 목사님. 어.
0: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1: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0: 네네.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1: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0: 오빠 친구?
1: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0: 와. 와. 네.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1: 아, 늘 좋은 오빠였죠.
2: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1: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와,
2: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네,
1: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네.
0: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1: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0: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1: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2: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네.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과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2: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예.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네. 네네.
0: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네.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네. 무슨 의사예요?
1: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0: 정형외과.
1: 네네.
0: 뼈 부러지고 그런데 고쳐.
1: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는.
0: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0: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1: 예.
0: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1: 그러면 저
0: 네.
1: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예. 뭐가
0: 네.
1: 제일 잘해요, 남편이?
0: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1: 그러면 저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0: 맞아요.
1: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0: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예.
0: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2: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0: 네네.
2: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0: 네.
1: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0: 네.
1: 결혼은 했어요?
0: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1: 벌써.
0: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다
2: 네.
0: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2: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0: 네네.
2: 네.
1: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0: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1: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0: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썸세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에노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2: 아, 다른 두
0: 그래요. 네.
2: 자녀도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0: 네,
2: 기도하고
0: 기도하고 있어요.
2: 계시겠네요.
0: 네.
2: 네.
1: 그럼 부모님들은?
0: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1: 그랬구나.
0: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2: 아.
0: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됐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1: 그럼
0: 계세요.
1: 시댁은?
0: 시댁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2: 와,
0: 네네.
2: 그러셨군요. 네.
0: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2: 권사님께서 또한
0: 네.
2: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0: 맞아요.
2: 역할을 하셨군요.
0: 네네.
2: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0: 네.
2: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2: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0: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한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아,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1: 교회를 가기
0: 다녀서요.
1: 시작했고.
0: 네, 그때부터 교회 가졌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문하게 됐죠.
1: 아니, 그러면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0: 네,
1: 무슨,
0: 조금
1: 뭘 가르쳤어요?
0: 제가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요. 영어과
1: 영어.
0: 교수 조금 했어요.
1: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그다음에는 교사 접고.
0: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북적북적 정신없이 살았죠.
1: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0: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 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 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1: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0: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그 교회를 다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0: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해서 영어로
0: 아니,
1: 외웠어요.
0: 한국말로 외우죠, 우선.
1: 한국말로. 그러면 저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이제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1: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0: 친구 중에 키르기스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요.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분야별로 매일 주는
0: 1180
2: 구절을
0: 구절, 그러니까
2: 외우시는 거예요.
0: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요만한 쪽지에다가. 바쁘니까. 나 그거 보면서,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저 장미꽃 위에
0: 이슬,
2: 이슬.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2: 찬송의 가사, 그리고 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0: 네.
1: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상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2: 행동도
0: 극동방송을
2: 하고,
0: 청취하는 것이
2: 그래서,
0: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2: 아, 그럼요.
0: 것이다라는
2: 그래서 제가,
0: 말씀이시죠.
2: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수 있고, 이미
0: 그렇죠.
2: 만들어진,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1: 근데
0: 후원하는 것이
1: 믿음은
0: 또
1: 들음에서
0: 하나님의
1: 나고,
0: 뜻이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2: 아,
1: 다
2: 그럼요.
1: 믿음, 찬송, 설교.
2: 네.
1: 그게 좋지요?
2: 아, 그러면요,
1: 믿는
2: 목사님.
1: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2: 네네.
0: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2: 그렇죠.
0: 어떤가요?
2: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0: 아,
2: 뭐 이렇게
0: 그래요?
2: 그런 얘기 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2: 네.
0: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 네.
0: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2: 네.
0: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2: 네.
0: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0: 네,
2: 뭐
0: 여의도
2: 저희는
0: 광장에서
2: 저는 그때 뭐
0: 집회.
2: 11살이었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수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0: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2: 또 아, 그러면
0: 나누시고요.
2: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0: 네.
2: 또 제가 작년

0: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1: 아, 그러세요?
0: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1: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0: 맞아요.
1: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0: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 또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0: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네, 네, 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네.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0: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0: 아,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 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네. 보니 네. 슬픈 마음은 이 세상.
0: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0: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2: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0: 아 그러면 젊었을 때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뭐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1: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0: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
1: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0: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6: 미국의 레즈비언 교수 주디스 버틀러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의 구별을 파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타고난 성별대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고 주장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의 분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영향을 받은 서구 일부에서는 이미 남녀 구별을 없앤 중성적 단어로의 전환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소년, 소녀 등 남녀 성별을 구별하는 단어 대신 그냥 학생들이라고만 표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 남녀 구별 없이 부모 1, 부모 2라고 통신문에 표기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흐리는 그릇된 문화에 젖지 않고 말씀대로 성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한다.

0: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지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또 김포 순문교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용 집사라고 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또 미용 기자재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선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인 박지홍 집사님의 교회 소개로 시작합니다.
2: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김포 순복음교회고 저희 최영길 담임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배 회복,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6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됐었는데 정말로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요. 예,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라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3: 박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2: 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소매 매장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그 해외 각국에서 유명한 또 어떤 성분과 효능들이 인정된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해서 또 한국에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샴푸대에다가 마사지 기능을 최초로 넣어서 제조해서 지금은 3년째 한국 전국에다가 유통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0: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목표였고, 실제로 저희가 2016년도에 은퇴하신 그 선교사 아버님께서 현장에서 지휘감독 하신 하에 저희가 교회 및 학교로 사용되는 건물을 캄보디아에 지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1: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0: 86년대에 어머니 아버님을 따라서 호주 시드니라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었고요. 그때 다니던 교회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인격적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 제가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3년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제가 주행하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할 업무상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이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저희 교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행 중에, 운전 중에 올림픽들에서 만났던 게 또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박주용 집사님이 극동방송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0: 호주에서 초중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군 생활을 위해서 잠깐 들어왔었다가 원래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장환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수원 중앙 기독 초등학교에서 제대 후에 한 2년 반 동안 영어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김장환 목사님께서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로 감사했었고, 그리고 잊지 못할 저한테 인생의 은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경험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언젠간 제가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김장환 목사님께서 하시던 사업들, 또 하나님의 사업들에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전부터 사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회사가 너무 잘 운영되는 그때 잊지 않고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박 집사님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선교 동역자가 되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멜번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과 이남주 사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처음으로 이렇게 음성 편지를 띄우는 것 같은데, 일단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로 그 선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역 가치관이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길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또한 정말로 저희 가족의 큰 감사거리고 또 자랑거리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다는 거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생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삶으로 표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 가문,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삶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팩트들을 저희 자손들이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향한 박지홍 집사님의 마음에 이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1: 설립 전부터 저희가 항상 기도해왔던 건데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또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복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00군데 학교를 짓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또 그들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싶은 것이 저희 회사의 소망입니다.
0: 목소리, 오늘은 주식회사 파르마 대표이며 김포 순복음교회에 섬기고 계신 박지홍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금수저로 양육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1958년도부터 63년도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 그럽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 여러분, 58년 개띠인데 58년 개띠들 여기도 개띠 저기도 개띠 하니까 58년 개띠가 제일 많은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60년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태어났냐? 108만 535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58년 개띠는 99만 3628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명씩 태어나던 이런 우리나라였는데 결혼하는 수는 훨씬 더 많고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해가 언제냐? 2023년도입니다. 한 해에 얼마가 태어났냐? 23만 28명이 태어났습니다. 108만 명 태어든 나라에서 80만 명이 줄어드는 한 해에 80만 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10년이면 800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2024년, 2025년도를 거치면서 한 해에 1만 명, 2만 명 신생아 출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외국과 견주어 봤을 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럴까? 자녀를 원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별 기쁨, 이득을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많으면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와 단판해도 자녀가 많으면, 자녀가 힘이 되어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축복의 열매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아도 내 아들이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자녀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이 될 수 있고 목의 금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 금사슬과 같은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관은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뜻합니다. 금사슬은 부귀영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내 아들, 딸들이 원수가 아니라 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말 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금수저, 흙수저란 말입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고, 좀 신통치 못한 부모님 만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것 같습니까? 금수저, 흙수저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금수저, 흙수저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모님의 자산, 부모님의 재산 상태로 금수저, 흙수저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금수저가 되는 겁니까? 33억 원 이상은 금수저라는 겁니다. 33억 원이 없으면 흙수저입니다. 저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3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한 채값 정도, 서울 강남에 그래도 이름 있는 괜찮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금수저, 그걸 가지고 포항에 내려오면 포항에 괜찮은 아파트 열 채는 삽니다. 포항에 아파트 한 열 채 정도는 있어야 금수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거의 모두 다 흙수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자녀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금수저, 흙수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드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자녀가 금수저입니다. 이것은 33억이 아닙니다. 33조도 아니고 33경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 돈으로 산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적인 아무것도 아닌 금수저, 33억 원 가지고 있다가 뭐 얼마 있으면 또 다 떨어버리고 또 거지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금수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

행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의 기본 바탕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유령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경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구석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 제약 없이 그냥 무소의 불처럼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나아간다면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없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간이 부었다고 그럽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간이 부어버리고 간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부어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에서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나는 게 없습니다.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이러다 보면 그 질주가 언젠가는 멈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존재야, 하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야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셔.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처럼, 물론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의 제1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야곱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요즘 드라마나 요즘 뭐 어떤 소설처럼 그렇게 원색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혈기 많은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도 없지 자수성가한 사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알았고 맡긴 사람,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경호실장 아닙니까? 바로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한눈에 보고 요셉을 보고 반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반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했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자고, 한번 안아보자고 그렇게 매어달리고 막 매어달리는데 어지간한 청년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시지요 마님 하고 안길 수도 있는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정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픽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녀가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세상에 억만금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더 축복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훈계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계는 밖에서 강제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훈계를 위해서 때로는 책벌, 징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하다가 보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꺾고 비틀고 한 대 지어박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아름다운 조경수 나무, 집안의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소나무, 이런 나무들 보면 가지를 막 비틀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크면 안 되니까 철사줄을 가지고 동여매가지고 막 쥐어틀어가지고 꺾어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예쁘게 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훈계입니다. 이것이 훈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그리로 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 안 들으면 철사줄로 동여매어가지고 꽈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깨우쳐주고 이해시켜주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가르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고 법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교육 때문에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가르침에 있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선생님에게 맞았는지, 시험만 치고 나면 얼마나,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수학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얼마나 못됐는지, 보통 선생님은 보면 한 문제 틀리면 한 대 때리는데 이 선생님은 1점에 한 대 때립니다. 80점 맞아도 20대를 맞아야 됩니다. 시험만 치고 나면 손바닥이 내 손바닥이 아니고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못 쳐도 70점, 80점, 90점은 맞았는데 우리 반에서 끝으로 1등하는 친구는 10점, 20점 받으면 할렐루야였습니다. 0점도 있고. 이 친구는 시험만 치고 나면 그냥,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개근상 받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학교는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맞는데 학교는 한 시간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도 맞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깨를 냈습니다. 세상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학교 올 때 엉덩이 뒤에다 합판을 대가지고 소음을 내고 합판을 대가지고 선생님이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매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벗겨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송판 합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 선생님 하는 말씀이, 야, 네 머리가 보통이 아니다 이거라. 공부 머리는 안 되지만 이 머리 가지고 네가 공부를 하면 서울대도 틀림없이 간다. 이 좋은 머리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 그렇게 맞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웃음이가 아니라 60대, 70대 저희들 세대 학교 다니던 학생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마다 들어오면서 지휘봉이라 하지만 매를 안 가지고 오는 선생님이 없었고, 하다가 잘못되면 한 대 지어박는 것은 다반사였고,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더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생님은 가르치고 듣든 말든 학생들은 자기 알아서 합니다. 엉뚱한 짓 해도 야단치면 그냥 꼰대라 그러고 꼴통이라 그러고, 또 그리고 어쩌다가 화가 나서 한 대 지어박으면 경찰서 신고해서 잡아갑니다. 여러분, 학생 책벌 나다가 경찰서 잡혀간 선생님들 많습니다. 선생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렸는데 아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아들도 못 때립니다, 요즘은. 이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없으면, 훈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나트랑에 가니까 원숭이 섬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원숭이가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잘 타는 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도 오토바이 못 타는 분도 있는데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세상에,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또 그냥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오토바이 위에 서서 악셀에다 땡겨가면서 속도를 내땡겼다 늦추었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또 막 이렇게 해가면서 오토바이가 타는데 얼마나 잘 타는지. 제가 또 짐승 개 훈련사 출신 아니에요. 한편으로 안 쓰는 게, 제가 하려고 얼마나 맞았겠냐. 수도 없이 맞았겠다. 사람도 못하는 오토바이를 원숭이가 타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히니까요 그걸 보기 위해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에 또 누가 이길까? 오토바이 시합 누가 이길까? 또 돈을 또 걸어요. 같이 갔던 분 가운데 돈을 걸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다고. 그런데 져버렸습니다. 거기 또 오토바이, 원숭이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렇게 되니까 원숭이지만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봅니다. 가르치면, 훈계하면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하면 축복도 해주고, 그러나 노엽게 하지는 말고 화를 내게 하지는 말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1,20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그 가르침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구역장 젊은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믿지 않는 집에서 자라서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그 구역장님, 이제 그때 권사님이 되셨는데 연세 80이 넘은 권사님, 그 권사님이 세대 가면

0: 살면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좋기는 한데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끌고 다니는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불러서 세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세대기니까 화도 내지도 못하고 마음씨 좀 예예. 그래 끌려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저 집사님은 왜 죽지도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울 수 그분같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버려둬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훈계해야 합니다. 축복해주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갖다 앉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레갑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너희 후손들은 내가 특별히 쓸 존재니까 하나만 약속하자.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여러분, 유대민족들 술 좋아합니다. 포도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조상대대로 포도주도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일마다 때마다 레갑 족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체킹하시고, 주일 예배 체킹하시고, 여러분 제대로 못 드리면 야단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금수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이 없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옷도 본이 있고요, 신발도 본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본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건물도요, 이 건물도 우리 포항 송도교회 이 예배당도요,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울산의 어떤 교회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보고 가서 지었대요.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지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종탑하며 이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네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교회를 본따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본이 필요합니다, 본이. 그런데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본은 부모님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도 닮고, 의식도 닮고, 생각도 닮고, 모든 것이 닮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닮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생각해서 내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내가 빠지고 내가 썰렁썰렁하면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고, 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 빼앗길 수 있다, 금사슬 빼앗길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면 자녀는 그것을 본받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나쁜 본이 아니라 좋은 본, 좋은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인 금수저로 길러낼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 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가끔 연애, 결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남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대화에 대해서 이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대1의 대화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 대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는 선물로도 효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나 뭐 어쩐다나 예? 우리 예수님께도 예쁘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요.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예쁘게 한번 고백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미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미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식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사랑합니다 아주 예쁜 말로 예쁘게 하셨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 그 자녀잖아요 예쁘게 얘기해야 되죠 막 불평 불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은혜 감사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면은 어딘가요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자 오후 3시에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앱에서도 무료로 글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겠다 하는 부모님들께 앱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맞아요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고흥에서 8720번님 광주 부천 평택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듣고 계세요 아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곡 한번 들려드렸는데 강원명의 목소리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강원명이 부릅니다 사랑은

네, 사랑은이라는 찬양 좋죠? 강원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6번님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대전에서 택배하시면서 우리 7769번님 들으시면서 앱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네, 5524번님도 경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이 찬양 이 날씨 너무 좋을 것 같다고 6958번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탄에서도 오늘 휴무라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긴 방학 중인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 이따 해볼까요? 5376번님, 아들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경주에서 택배하면서 배달하시면서 5215번님 듣고 계시네요. 오, 이 시간에는 힘이 쭉 빠진다고. 어유,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이쯤 이제 나른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5215번님. 예쁜 두딸 데리고 친정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79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 아버님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제야 기억이 된다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아유, 그렇군요. 38년 전에 약혼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남편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죠. 대구에서 와이...

0: 티셔츠 다리미질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대구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0697번님 관심 가져주셔서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1359번님 방송 듣고 계시네요. 와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Mother's Day라고. Mother's Day.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새깨라를 2483번님이 듣고 계십니다.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성남 우리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도 요청이 있었어요. 전도 요청이 조카 며느리, 그렇죠?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해놨답니다.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을 것 같... 아,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아, 잠깐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은 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우리 김수남 어머님께서 네. 지금 보니까 숙모라고 부르신다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1: 네.
0: 숙모님이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이시은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연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1: 아, 예.
0: 극동방송 혹시 아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어떻게 그 숙모한테요?
1: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고요.
0: 네네.
1: 이름은 알아요.
0: 이름은 알아요. 방송은 네. 들어본 적은 없죠?
1: 네.
0: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1: 교회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다녀본 기억은 있고요.
0: 그래요.
1: 엄마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서
0: 네네.
1: 임신하셨을 때 조금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긴 했어요.
0: 아,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찬송가도 듣고 때까지. 초등학교 네. 저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겠네요.
1: 네.
0: 이제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 방송이.
1: 네.
0: 아, 모르셨어요?
1: 아, 그거는 네, 그거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극동 방송이 있는 건 알았는데
0: 극동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 교회, 예,
1: 네.
0: 예수님 이렇게 알리는 방송. 근데 우리 이제 네. 우리 김수남 숙모님께서 교회도 네. 잘 다니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예.
0: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1: 아,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을 잘 듣고 계셔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 당첨이 됐으니까 제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선물. 선물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의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 아, 저는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1: 네.
0: 유산균 드리고 우리 숙모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데 그렇죠? 우리 숙모님도 하나 드려야겠죠?
1: 네.
0: 숙모님은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1: 아, 아까 말한 것 중에서요?
0: 네네.
1: 네, 같은 유산균.
0: 같은 유산균.
1: 네.
0: 같은 유산균. 자, 우리 숙모님 유산균 좋으실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0: 숙모님.
1: 네. 안녕하세요.
0: 유산균 좋으십니까?
1: 네, 좋아요.
0: 좋아요. 네.
1: 네.
0: 자, 우리 이시은님.
2: 네.
0: 옆에서 지금 숙모님이 듣고 있었네요.
2: 아, 그래요?
0: 듣고 있었고. 네. 라디오 혹시 생방송 출연해 본 적 있으세요?

0: 네.
1: 신기하죠?
0: 네, 그러네요.
1: 아, 목소리는 전혀 신기한 것 같지 않네요.
0: 아, 네.
1: 많이 출연해 본것 같이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0: 아, 네.
1: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2: 시원아.
0: 아, 네, 안녕하세요.
2: 그래.
1: 자, 우리 숙모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사연을
2: 예.
1: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시은아라고 부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2: 시은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 걱정, 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은이, 민기, 준우, 근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요. 있잖아. 천국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시은아.
1: 우리 이시은님,
0: 네.
1: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0: 아,
1: 우리
0: 네.
1: 숙모님이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들었을 때요?
0: 그냥 되게 진심이 느껴졌고,
1: 네네.
0: 되게 좀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1: 네.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0: 네.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0: 네.
1: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0: 천국이요?
1: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시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숙모님이.
0: 네.
1: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숙모님이 우리 시은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시은님이 꼭 예수님 믿고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그러면 한번 그 결단에 결심을 하는 기도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님. 자, 우리 영접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2: 아멘.
1: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용기 한번

0: 내셔서요. 꼭 교회 가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 예수님이 누구실지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안을 좀 찾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네, 일단 알겠습니다.
0: 예,
1: 제가
0: 예.
1: 이번 주나
0: 예.
1: 아니면 좀 상황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0: 다음
1: 생각은
0: 주에, 오케이.
1: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숙모님하고 같은 울산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면서요.
1: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이시은님의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집 주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잘 아는 사람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0: 예.
1: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집 근처에는 일반 교회는 없고 천주교회 하나 본것 같거든요.
0: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집에서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1: 네.
0: 이번 주는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한번 용기 한번 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그리고 숙모님,
1: 네.
0: 숙모님이 다음 주에 다음 주한 주는 숙모님 교회 섬기는 것보다 한 주는 좀 이렇게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 교회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1: 혼자도 잘갈것 같아요.
0: 잘갈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1: 네, 시은이를
0: 다행이고.
1: 믿어 볼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 네네네네네.
0: 울산 극동방송 통해 가지고 우리
1: 네네네.
0: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1: 네네,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0: 예. 자, 우리 이시은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숙모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1: 네, 저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예.
1: 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0: 그래요. 오늘 이시은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순암 권사님 너무
1: 네. 네.
0: 고맙습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1: 네네.
0: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시은님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닥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은님 꼭 거의 뭐 무교입니다. 하나님께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으니 주 예수 하늘나라.

0: 내 영혼이 은총이 봐 토부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또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숙모님께서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도 요청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 통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 요청이 있네요.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보니까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근데 형부에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미리. 제가 그러면 형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이라고 하시네요. 경남 통영.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황삼연님 되시죠?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운전 중인데 잠깐 갔다 갓길에 내리려고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갓길에 들려고 하세요? 예, 갓길에 좀 대주시고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김인수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도 타고 계시나요?
1: 네. 네.
0: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동안 아내 좀 바꿔주시겠어요?
1: 아니요, 가폰이라서.
0: 아, 그러세요? 두
1: 나도
0: 분다
1: 김.
0: 듣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1: 네.
0: 갓길에 주차 한번 해주십시오.
1: 예, 지금 나와갑니다.
0: 네, 천천히.
1: 네.
0: 천천히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주차합니다.
0: 예. 우리 처제죠? 김은영 처제가
1: 네.
0: 저희 극동방송에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사연을
1: 아, 네.
0: 보내서
1: 예.
0: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네. 자, 언니 옆에 계시나요?
2: 네.
0: 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통영에 와 계신다 그러네요.
1: 네네.
0: 다른 지역에 있다가 통영에 오셨나 봐요, 지금?
1: 네, 부산서
0: 아,
1: 내려왔습니다.
0: 부산에서
1: 처갓집에.
0: 처갓집에 부산에서 통영이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나요?
1: 1시간 40분 정도에.
0: 1시간 40분.
1: 네.
0: 아, 오래 걸리는구나, 더. 처갓집에 오셨구나. 네네. 자, 되셨어요? 갓길에?
1: 네, 되고 있습니다.
0: 아, 됐어요?
1: 네.
0: 되고 있어요? 아니면 됐어요?
1: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어요?
2: 됐습니다.
0: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1: 네.
0: 됐어요. 됐어. 황삼연님,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2: 김이자.
0: 김미자.
2: 예.
0: 김미자. 김미자 언니, 동생 김은영. 우리 은영이가 언니하고 형부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자, 선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선물.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고급 김부각 세트,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AN5.

0: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화장품이었나? 그러면 저 유산균.
0: 유산균. 아, 화장품 안 났나 그랬더니 아우 화장품은 됐어 그러는가요 옆에? 예?
2: 쓰는 게 있어가지고.
0: 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유산균.
1: 네.
0: 그러면 아내는 유산균, 본인은 뭐 갖고 싶은데요? 남편은?
1: 저는 아내하고 같이 나누려고요.
0: 아내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유산균을?
1: 예.
0: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처제 때문에 지금 선물 받는데 처제는 뭐 줄까요? 처제.
2: 뭐요?
1: 뭐 처제가 좋아할 게 뭐
0: 뭐가 있을까?
1: 뭐가 좋겠나?
0: 뭐가 좋을까? 자, 우리 처제.
2: 네.
0: 처제는 뭐가 좋아요?
2: 좋아요.
0: 예?
2: 김부각 먹겠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미자님.
3: 네.
0: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그 방송 생방송 출연해봤어요? 라디오 생방송?
3: 아니요.
0: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 출연입니다.
3: 네. 네.
0: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에 우리 동생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네.
0: 그것도 전국 생방송.
3: 그래요?
0: 네.
1: 처제한테 고마워.
0: 그러니까 처제한테 좀 고마워해야죠. 선물도 받고 예. 방송도 타고.
3: 예.
0: 근데 극동 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저는 극동 방송도 한 번씩 듣고 합니다.
0: 한 번씩 들어요. 언니는요?
2: 네. 저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0: 들을 시간이 없어서.
2: 네, 직장 다니어가지고.
0: 어떤 방송인지는 아세요?
1: 네.
0: 어떤 방송이에요?
1: 뭐. 나라 기독교 방송이 많이 오지.
0: 기독교 방송, 그렇죠, 그렇죠. 두 분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1: 다니진 않아도 많이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0: 아는 편이에요. 다녀봤어요?
1: 네. 다녀보기는 봤어요.
0: 아내분은요?
2: 저는 안 다녔습니다.
0: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2: 네.
0: 우리 그 김은영 동생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어요, 두 분에게. 두 분에 관한 사연. 자, 우리 은영 씨.
2: 네.
0: 자, 우리 형부하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네. 있잖아요, 그렇죠?
2: 네.
0: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형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1: 나도 고마워. 항상 생각해주는 게 고맙죠. 그게.
0: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생분이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1: 네네.
0: 이렇게 속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형부하고
1: 저도 뭐,
0: 예
1: 저도 처제한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뭐 업고 댕긴 그런 거 그런 게 기억 많이 나요.
0: 아이고 그래요. 업고 댕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형부하고 언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나중에 꼭 천국 갔으면 같이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진심으로 울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1: 네, 안 그래도 뭐 항상 뭐 저희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고맙더라고요.
0: 예, 우리 남편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내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아, 남편분?
1: 천국.
0: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생이 언니하고 형부가 꼭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우리 남편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0: 네, 저는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했거든요.
1: 해보셨구나.
0: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구절 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1: 네네.
0: 상세하게 이제 의미와 뜻을 다 부각하지는 못해도
1: 네네.
0: 그러니까 읽으면 아무래도 좋은 말씀이 많고 하니까
1: 네.
0: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1: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두세 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더 깊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꼭 교회 다니시라고.
0: 네, 가이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또 마음은 있어도 뭐 거기 힘들다나 어차피 핑계인데.
1: 네네.
0: 참 이 살아가면서 이 아직까지 신앙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오늘도 몰라도
1: 네네
0: 마음은 항상 있죠.
1: 그러니까 뭐 핑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핑계죠. 마음만 있으면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주위에 교회도 천지인데.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황사면님. 김미자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꼭 교회당을 한번 용기 있게 밟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감사합니다.
1: 일단 감사. 일단 감사는 왠지 불안한데. 어?
0: 일단 3단까지 갈까요?
1: 그러니까 아, 3단, 4단. 일단 감사하고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0: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야죠.
1: 천천히. 천천히 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팍팍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극동방송도 오래됐지요.
1: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올해 창사 70주년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0: 네.
1: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요?
0: 뭐 일단은 뭐 소개를 받아보는 게
1: 알겠습니다. 좋겠죠. 일단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저 유산균 받기 전에 우리가 주소 받을 테니까 그 집 주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 요즘 이단도 많아서요.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결심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내분도 네. 같이 저 따라서요.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부가 우리 처제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영 씨한테.
0: 처제 아무튼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있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이 잘 되고 첫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라도 첫째 건강을 해야 뭐 교회를 다니든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래 오랜만이지.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은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

0: 님, 오늘 이렇게
1: 네.
0: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형부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네. 우리 두분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좋은 하루 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네.
1: 네.
0: 자, 이렇게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죠, 동생. 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꼭 우리 부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또 CCM 앨범을 발매하신 것 같네요. 4317번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친정어머니 일주기 추모의 마음으로 신청하신 0913번님의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8795번님 어버이날 맞아서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장로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네요. 1324번님 이 사연 저희가 다음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 며느리 사연 들으면서 7205번님 많은 눈물을 흘리셨네요. 자,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또 예배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돼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복지관 2층 비전홀에서 제43회 포항노회 어린이대회가 열립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성경고사,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됩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사전 등록일이 오니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7455-2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에서 설립 40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손잡고 함께 가세가 열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강성교회와 플라잉밴드가 함께 은혜를 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영혼구원을 향한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시작으로 영남권 극동방송 연합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700인의 성가대, 또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프로그램 등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가 준비됩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기념모자, 에코백, 신앙도서 등 푸짐한 선물 세트를 드릴 예정이오니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영혼구원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육신의 부성을 넘어 믿음의 선대 영적 권위자들을 의미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다음 세대 후손들 믿음을 이어가야 할 젊은 세대를 뜻합니다. 또한 돌이키다는 회개를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로서 단순한 아버지와 자녀의 감정의 전환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존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짜 돌이킴을 배우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부가 다시 손을 잡고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며 복음의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온 가정이 예수님께 돌이키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히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 비발디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비발디 사계 봄의 3악장 함께 하시겠는데요. 다이신 가시모토의 바이올린 연주, 베를린 바로크 솔로이텐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 4개 가운데 봄의 사막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1막의 13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구스타프 두다메리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1막의 13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이 작품의 2악장 스케르초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대공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대공 트리오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베토벤이 자신의 후원자였지만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대공에게 이 작품을 헌정해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고전 시대를 넘어 낭만 시대의 어떤 기법과 또 양식들을 예표한 그런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2악장도 바로

스케르초 악장으로 바꿨다라는 점도 그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익살스러우면서도 또 우아한 기품이 묻어나는 그런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2악장 스케르초 대공 트리오였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가운데 아리아와 또 알라망드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2번 C 마이너 BWV 813번의 아리아와 알라망드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존 루터의 작품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B 플랫 메이저 가운데 3악장 정 트리오의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메이저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바리톤 김주택과 소프라노 홍주영의 음성, 또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주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 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이는 나를 닮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밤푸른숲교회 미래이자 보물인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앞날을 축복하면서 크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자녀가 나를 닮았다입니다. 어떻게 닮았는가 봤더니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못 가질 때 화가 날 때 그 모습, 그럴 때 갑자기 아이가 입을 다물거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때로는 어떤 아이는 왜 내가 가질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따지고 되어드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를 치는 아이들. 그때 부모는 깨달습니다. 야, 지금 내가 화냈을 때 하는 행동 모습 그대로구나. 아이는 부모의 감정 관리 습관을 그대로 비추는 복사기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봅니다. 친구들과 노는 모습은 부모가 타인을 배려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친구 대해서 쌀쌀맞게 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책임감 있게 질서를 정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 내 모습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심코 태어나는 말들 속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 말 습관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꼭 말을 할 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아이의 대화 속에 취임새를 보면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억양과 방식이 똑같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TV 보는 모습들, TV 볼 때는 엎드려가 본다든지 어깨를 숙여서 웅크려서 본다든지, 심지어 잠자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잠자는 모습이 나를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가정 속에서 부모의 복사지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부모만 닮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닮아가게 만듭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사라지는 가정이 있다.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어서 사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버지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 또래에서부터 하는 말투와 행동과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 보니 그 결과는 아이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약과 범죄와 폭력과 때로는 속임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말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세상만큼 자랍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세상을 보는 대로 배우듯이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년 동안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 가정에는 아이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마노아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우리 사회는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면은 앞으로 대를 이어서 좋은 가문이 되고 사회에 이와 같은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아이를 키워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나오는 자식이 생겼다는 그 기쁨보다도 그 자녀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길러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푸른숲교회 모든 부모들이 이 마노의 심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못된 습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내 자녀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사회 속에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내 자녀는 내가 고치고 말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쓰면 아이들도 바로 쓰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부합 중에 들어봤던 이야기 엄마 개와 아기 개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엄마 개가 아기 개를 보니까 걷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걸음을 걸어갈 때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아기 개가 자꾸만 옆으로 걸어갑니다. 엄마가 아기 개에게 말합니다. 애야, 너는 왜 그렇게 걸어갈 때 앞으로 걷지 않고 옆으로 삐딱하게 그렇게 걷느냐? 제발 좀 똑바로 걸어봐라. 그때 아기 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앞으로 걷는 건 어떻게 걷는 거야? 앞으로 걷는 것이 어떻게 걷는 거야? 걷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퍼붓는다 한들 비싼 돈 들여 학원에 보내고 맡긴다 한들 여러분 기술은 학원에서 배울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성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날 삼손을 위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먹게 하거나 마시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실 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존재는 삼손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 입장에서 엄마에게 먼저 너부터 조심해라. 너부터 거룩해지라. 너부터 이것을 구별해라.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교육의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최선의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선생이 사회가 앞서서 그렇게 먼저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의 동문들이 이 합창 동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응대하는 종업원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김새만 외국 사람인데.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영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몇 명 오셨어요? 몇 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외국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라고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아 지금은요 서울에서 몇 분 오시고요 여기 와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 우리가 음식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몇 개 올릴까요? 그리고 계산할 때 주면 밥은 한 개 더 올라갔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요.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계처럼 말하는 그 모습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좋은 곳에 언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손님 그러나 손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감정이나 손님들과 이와 같이 마음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기술을 가르친들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내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야 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드리고 십일조하는 모습을 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드리고 어렵고 힘들을 때 갈등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가 이 사회 속에서도 그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자녀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회는 참 법들이 많습니다. 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에 내 욕망의 울타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가치관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좋은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치관을 붙잡아야 할 텐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는 간섭도 하지도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요 창의적인 꿈을 키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학자 제임스 도보슨 박사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의 더 넓은 마음을 자유롭게 뛰놀게 하기 위하여 울타리 다 학교의 담장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얼마나 헌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담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여기저기 할 것 뛰어다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들이 담장이 있을 때는 운동장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놀던 아이들이 담장이 사라지자 갑자기 무서워서 운동장 한 복판 가운데만 모여 그 안에서만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계선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낀 것이고 본능적으로 그 중심에만 이와 같이 몰려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방임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의 배경과 말씀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어서 그 속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봤더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했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에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아 전문가의 유튜브나 입시 전문가를 만나서 이와 같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언제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잘 양육

하고 있습니까? 마누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정말로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가를 이와 같이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더 좋은 공교육을 못 시킬까 봐 걱정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출세하지 못했으니 내 자녀에게만은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이와 같이 그런 교육기계만 넣어놓으면 내 자녀가 훌륭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이 담긴 천국 시민권은 내팽개치며 세상 것을 잡지 못하고 기회 얻지 못한 것에 안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 욕망으로, 내 꿈으로, 내 기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쭙고 묻고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어릴 때는 안경을 끼고 병약하기 그지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열등생이었습니다. 큰 소리만 쳐도 이 아이가 덜덜덜 벌벌 떨는 급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라났을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의 이와 같이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로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족성이었습니다. 민족성의 바탕 중에 세마 교육이었습니다. 세마가 뭡니까? 세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자녀의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그리고 문설주의 벽에다가 이와 같이 써붙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그 무리 속에 세상의 유행이 들어오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자. 이 진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손목에 이마에 그리고서 문설주에 써붙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민족을 무시하고 자기 민족을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들은 그 민족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도 이 세계 속에 자기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무시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어떤 세상에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와 같이 주변에 애워싸우는 그와 같은 그 무력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에 이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든지 당당하게 외치며 이와 같이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욕망의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그 나라가 어떻게 그와 같은 강대국과 열국 속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그와 같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무시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울타리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이 모든 풍랑은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때마다 이와 같이 심하다 그것이 울타리를 넘어올 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이와 같이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0: 서희수의 위대한 교육가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분을 그리기 위하여 정말로 어린아이를 사랑했다는 이분을 그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상은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 선생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와 같이 고인 내 친지들이 말하기를 우리 페스탈로치의 정신은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자기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이와 같이 품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했던 사람이 페스탈로치입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무너버리고 새롭게 동상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생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는 하늘을 향하여 그 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동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인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육은 아이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마노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고 특별히 사명 중에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잘 되어야겠는데 이 가족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의지하게 하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지키며 나는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부모가 다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먹이는 만큼 가축이 자랍니다. 가수원의 과일도 그름을 준 만큼 열매가 맺습니다. 왜 우리들의 아이들의 영혼에는 말씀의 그름, 기도의 그름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준다고요?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가 왜 저런 모양일까 한탄만 하십니까? 기계 같은 인간을 만나는데 모든 것을 쏟아넣는 것에선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정말로 말씀에 서는 일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그와 같이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훗날 아이가 여러분에게 기계처럼 차갑게 부모를 대할 때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를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 아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 시대를 그리고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과 손을 잡으며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예쁜 컵에 담기진 꽃과도 같습니다. 이 꽃이 어떻게 피어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깨끗한 말씀의 물 위에 그 아이가 꽂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와 같이 화학비료와 조미료를 가지고 뒤범벅이 되어진 것에 이와 같이 잘 자라나다가도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해충이 생긴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모두가 한 어머니의 절박한 기도를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평생 기도하고 투자한 한 어머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며 기도합니다. 이 발이 언제나 참됨의 좁은 길만 걷게 해주세요. 아들의 때묻은 손을 씻기며 기도합니다. 이 작은 손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성실히 행하고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아들의 옷을 빨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입은 옷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예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과 발과 제가 씻길 발은 제가 씻길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제 손으로 씻길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구별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세상 속에 나실 인으로 구별시키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다 짓게 행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방푸른숲의 모든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 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 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영남권 전도대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강사이신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1: 이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에는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실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과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성경말씀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태신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은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은 1967년 주요한 박사가 개편 찬송가 편찬 당시 한국 찬송가 위원회로부터 어머니 날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을 하나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사하였습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과 자식의 장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아침 저녁으로 읽어주시는 불러주시는 어머니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신 어머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작사자인 주요한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소식과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지의 편집을 통해 문학적 소질을 통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해방 후에는 한글 전용의 생활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8년 자유당 시절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서울 중구 갑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가로서의 활동도 하였고요. 진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세문안교회를 수십 년 섬기다가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주요한 박사는 자신이 받은 문필이라는 달란트를 통하여 나라 잃은 서름과 민족의 아픔을 달랬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개혁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국가에서는 고인이 된 주요한 박사의 업적과 넋을 기리며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할 때 지어진 뜻도 함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연의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도 이어서 함께합니다.

옛말에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만이 참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길러본 사람은 이 말에 깊은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남으로 부모가 되는 출산의 기쁨도 잠시, 아이를 처음 키우는 젊은 부부는 전쟁과 같은 육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은 사춘기를 지나 성장하면서 혼자 큰 것 마냥 부모님만 보면 투덜댑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밉지 않습니다. 금방 또 용서가 되고 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습니다. 자녀를 길러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전해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내고 이제 자녀가 부모님께 잔소리를 합니다. 자녀만 키우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다시 육아까지 도맡아 하는 일도 생겨나고 정말 육아가 끝이 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40, 50, 60, 70, 80세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갑자기 주님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을 살피며 나아오는 성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율법과 성막과 성전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새기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몸에 새겨진 흔적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고 또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단지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 그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은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구약 백성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우리의 몸에 흔적을 새기는데 그게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할례라는 표를 몸에 새기듯이 세례라는 표를 새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는 실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입니다. 사실 세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통과 의례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 세례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아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찬은 무엇이고 왜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신비를 왜 주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약 할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영원한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바로 그 언약의 참여가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언약 문구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고 또 함께 고백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 고백이 없다면, 아니 내가 너무 어릴 때 받아서 나는 내 기억이 없으니 무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실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도 근본적으로 할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이죠. 세례라는 흔적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늘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늘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혹은 화장을 하고 혹은 머리를 다듬으면서 나아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비춰질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나 혼자 내방 안에 있다면 내가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의 교회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속마음까지 그대로 하나님께 다 보여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별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예배로 나와서도 안 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저 적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포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상으로 나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약속과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시는

0: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다 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듯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 하여, 다시 말해 그저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백과 믿음이 동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신실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뻔히 알면서 그런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는 삶으로 부족하게나마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성찬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주의해야 합니다. 별 의미 없이 참여하는 성찬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뭐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따뜻했습니다. 햇살도 눈이 부실 만큼 환하게 비쳤는데요.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포근한 하루를 허락하신 것 같죠. 벌써 저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장가로 찬양을 한 곡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을 항상 서영이는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셨어요. 이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찬양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여러분, 복된 금요일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마침 또 금요일입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 시간 지금 부모님들과 저녁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외식하러 나가시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저요! 라고 보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댁에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동안 받은 사랑,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오늘 풍성히 또 저녁 식사하시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님께서 사랑한다는 표현 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표현해야 아시고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정말 마음껏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감사함을 부모님께 전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 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생각난다고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 부모님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분들 계시죠? 마음속으로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그 받은 사랑을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 응원하고요.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실지 몰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녁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가득한 날이죠.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찬양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찬양,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맞아 이 찬양만큼은 꼭 듣고 싶습니다 하는 찬양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도 기다리면서요. 찬양도 기다립니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들려드릴 찬양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이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다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시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또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이런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또 실수할 때도 있죠. 혹시 있다면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요. 더 용서를 구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옆에 계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5월 가정의 찬양 빠질 수 없죠.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가정 찬양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찬양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 분들을 보면 나의 가족을 너무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하기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는 하는데 열매 맺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5월에 사실 가족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자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예전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그 부흥의 불길을 영남권이 힘을 모아 한번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5월 10일 이번 주 주일이에요. 이틀 남았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금, 토 지나면 바로 주일인데요.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포항 전도위원장이신 이환 장로님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1: 샬롬.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환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지 또 많이 배우시면 좋겠고요. 또 태신자와 함께 오셔서 교회 예배가 이렇게 즐겁다, 찬양이 이렇게 은혜로운 거다, 좋은 거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대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중앙침례교회 청년부 사역을 맡고 있는 김은국 목사라고 합니다.
0: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직접 네, 얼굴을 네.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처음 뵙게 돼서 더 반가운데요. 네.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대회 온다고요?
1: 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히 청년들 위주로 해서 함께 대구의 전도대회에 참석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데 청년부들이 네. 이렇게 또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0: 네.
1: 요즘에 또 젊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추세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함께 가서 그쪽에서 젊은이들도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청년들 위주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대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일단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도대회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50년 전쯤에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셔서 그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역사가

0: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흥의 현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 대회에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그때 저희도 그 부흥의 불길을 다시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남권 네. 전도대회를 기획했는데 많은 네. 분들이 또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목사님 그리고 혹시 네네. 이번에 태신자와 함께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실까요?
0: 네. 저희는 일단은 목장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네. 목장별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함께 전도대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오기를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면 좀 네.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태신자 분들 중에?
0: 네, 뭐 제 그 각자 이제 목장에서 네. 관계성을 통해서 연결된 지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일단 주일날 같이 올라가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전도대회가 네. 정말 규모도 크고 또 볼거리도 많아요.
0: 네.
1: 막 데이비 밴드도 오고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하고 또 네네. 저희가 캘리그라피, 청현제이가 직접 와서 캘리그라피도 거기서 바로바로 본인이 원하는 말씀 이런 걸 네. 받아갈 수가 있고 또 페이스 네. 페인팅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0: 네,
1: 이런 좀 행사가 노방전도나 네. 이런 것보다 좀 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기에 좀 좋은 행사겠죠?
0: 네, 아무래도 뭐 노방전도는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은 뭐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또 주는 선한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번에도 지난번 5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제 한국 땅에 특별히 영남 지역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1: 네.
0: 무엇보다 이제 같이 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1: 목사님 지금도 좀 전도대회 네. 이게 또 대구에서 네. 열리잖아요.
0: 네네.
1: 오후 이제 3시 30분이 식전 행사하고 4시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0: 네.
1: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대구가 막 그렇게 멀진 않죠.
0: 그렇죠. 뭐 지금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1: 잘 돼 있죠.
0: 네.
1: 네. 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하시나요?
0: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우리 지금 전도대회 좀 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일단은 뭐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행사는 사실 흔치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1: 네.
0: 흔치 않은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른 생각은 좀 내려두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1: 가족들이랑 와도 좋죠.
0: 네 가족들이랑 뭐 형편이 된다면 같이 오셔서 아이들에게도 영적으로 좋은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 가족이 와도 한 가족이 네 명이다 그럼 네 분께 드리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또 행복한 시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은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은국 목사님이셨는데

있는데요. 아, 사실 포항에서 대구가 제 생각엔 가장 가까워요. 지금 대구로 보이는 영남권이 포항, 울산, 창원, 부산이에요. 그래서 포항이 그나마 가장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고민하지 마시고 이날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실 거 믿고 가시면요. 더욱 큰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품고 계시는 태신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태신자에게 우리 이런 행사가 있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함께 가서 좀 놀고 오자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야외라서요. 너무 예배의 느낌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나들이처럼 좋은 날씨 속에서 바깥 공기 맡으면서 따스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대회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전도대회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요. 또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신청해 주세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샵 9030입니다.

크룩스의 목소리로 온 세상 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2960번님께서요. 전도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고 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번 전도대회 신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드님 꼭 예수님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0197번님께서도요. 아이들 아빠를 데리고 오고 싶으시다고 전도 신청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우리 남편분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의 달에 이렇게 꼭 움직이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해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일 거예요. 페이스 페인팅도 진행된다고 하고요. 또 청년제의 캘리그라피가 바로 내가 원하는 성경구절 말씀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캘리그라피로 써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서 열리고요. 이번 주 주일 5월 10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돼요. 이 전도대회 함께 오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컵도 함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실 태신자분들의 이름을 지금 샵 9030 전도라고 보내셔서 링크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컵도 제작해드립니다. 여러분 5월 10일 날 대구에서 다 함께 만납시다.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청 기다립니다. 샵 9030으로 전도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복음, 내가 먼저 안 예수님, 내가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태신자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 10일 대구 협성경복중학교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대회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오후 3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샵 9030으로 전도,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날에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싶다 또는 내 자녀들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저녁 시간에 한번 건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극동방송에서 전도대회 열리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하면서 이 가정들이 뭉칠 수 있는 5월에 귀한 발걸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남권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연합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700인의 성가대도 있습니다. 데이비 밴드도 은혜로운 찬양을 전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도,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신 후에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제작 진행의 홍사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 주일에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서 모두 뵙길 소망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가정은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부담과 실망을 주는 곳이 될 때도 있죠. 아버지는 외롭고 어머니는 자책하며 자녀들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할 가정에서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치고 실패하고 낭망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 꼭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그 전에 부모 자신의 선생이 되라는 말도 합니다. 온유하고 친절하면서도 엄격하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녀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성경을 사랑하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부모님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많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은 부모, 사랑스런 자녀가 되는 노력을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나무라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을 존중하며 아랫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손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께, 이웃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는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복하세요.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국동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상을 깨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해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 어린아이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바로 영원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을 때 천국을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자, 말씀에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꽤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주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니까 이게 어른들이 쭉 서버리면 거기에 애들은 낄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이들의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한 몇 살쯤 됐겠습니까? 다 우리로 치면 유치원쯤 되는 아이들, 갓 초등학교 들어갈 만한 굉장히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막 어른들 틈방에서 밀쳐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이 한창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신데 어디 애들이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시간을 뺐냐고. 애들은 가. 그래서 예수님 이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자,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자,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애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어른들이 애들을 못 오게 하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예수께서 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은 애들을 참 좋아하셨는데 제자들이 말리니까 예수님 화가 나셨나 보다. 예수님 참 따뜻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화를 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화를 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어린아이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가능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인 업적과 뭐 도덕적인 점수를 채워서 당당히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뭐 기도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믿음의 수고도 귀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단 1%도 좀 리얼하게 말하면 단 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한 가지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정확해서 나오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뭡니까? 그 자격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어지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잘 이해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머리 나빠도 복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의 그 차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사실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서 그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것은 선물인데 딱 그 마음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안아주면 안기고 먹이면 먹고 손을 내면 붙잡고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이게 여러분들 사실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는 것도 많잖아요.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 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다 통제할

했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도 많이 알고 내다 안다, 내다 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행정도 알고 분위기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야위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식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멀쩡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내가 참 강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럼 그게 바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1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부모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비밀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어른이야. 나는 체면 있고 교양 있고 염치가 있지. 오늘 그 마음들 싹다 버리시고 어린아이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냥 부모를 신뢰합니다. 아이들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자기중심적이고요. 금방 울고 짜증내고 잘 싸우고 뭐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연약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기 부모를 의존하며 신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얘기하면 믿음 얘기 잘하려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교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 분별력을 갖춰야죠. 뭐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지 단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아가는 것인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뭐 이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신자분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요 사고 칠게 없어요. 본인들이 아는 게 없잖아. 그 교회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뭐 이거 내가 너무 하면 이거 좀 주제넘지 않나 조심스럽고 뭘 하나도 다 물어보면서 하시잖아요. 사실은 누가 사고 치냐면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잘한다. 내가 우리 새생명교회 구단이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리 할때 사실 가끔씩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우리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덜 욕먹죠. 알고도 하지 않는 믿음이 더 나쁜 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부모를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 그거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어떡합니까? 자꾸 이게 계산이 앞서는 겁니다. 내 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던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던데,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아는 거는 많은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모든 걸 싹 다 보여주시면서 막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얼마나 살았듯이,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친구다. 이제 너가 나를 친구다. 어떻게 제가 그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전 세계 유명한 뭐 AI, 뭐 챗GPT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존재하는 종교 중에서 신이 인간을 친구라고 불러준 종교 하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고 우리 주인이신데, 때로는 야, 나는 너랑 친구다. 우리 깐부 아이가 그거죠. 니캉 내캉 친구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창세기에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성경이 문자로 아직 기록도 안 돼서 그냥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뒤돌아서면 잘못 들었나? 어제 그 환상 받는 거 그거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치부해버려도 뭐 증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들었던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꾸 계산하고 효율 따지고 손익 계산, 사람을 숫자로만 보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손해보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효율이 낮아도, 우리 교회학교에 막 수많은 예산들 우리 쏟아붓습니다. 효율성 따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 안 하고 고생 안 하면 더 쉽잖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 교회 학교에 뭐 좀 사달라 하면 새 거 사주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학교에 뭐 하나 새로 사주세요. TV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적든 많든 효율성 따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제 80년대잖아요. 네. 저희 그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이름이 박종숙 선생님이셨어요. 제 이름도 기억하죠.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좀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 가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셔서 걸어갈 때 운 좋게 좀 같이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학교 가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하다가 아,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교실마다 다 정수기도 있고 막 이렇게 텀블러

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 선생님 목이 마르시네. 제가 얼른 집에 가서 물을 또 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끓인 물도 제가 생각에는 그냥 바닷물 받아 놓은 통에 있는 물을 그냥 떠서 가는데 이게 예쁜 컵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절기생이 국그릇이었어요. 그걸 떠서 쟁반도 없고 뚜껑도 없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이렇게. 가다가 물이 섞여지면 안 되니까 제가 제 손가락에 한 몇 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신히 가면서 한 3분에는 흘리고 가서 이제 애들 다 가고 선생님만 계시는데 선생님 물도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난로를 뗐는데 그때는 이제 난로에다 나무 넣었을 게 그런 난로 있잖아요. 선생님이 아, 장갑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엄마 우리 선생님이 장갑이 필요하시대. 장갑 사줘요. 저 어머니는 앞뒤 말을 제가 잘라 보이게 하니까 어떤 장갑? 선생님이니까 예쁜 장갑 사야 돼. 그래서 집에서 봤는데 저기 신부들이 쓰는 저런 예쁜 장갑 저거 사달라고. 어머니는 이게 난로 때는 그 빨간 목장갑 끼면 되잖아요. 그런 장갑 보니까 하도 쫄라가지고 우리 동네 어디 가서 저런 예쁜 신부 장갑을 사서 그 다음날 선생님 갖다 드려요. 선생님이 장갑 끼세요. 선생님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아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는 그만큼 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순수한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국이었어요. 아 우리 선생님에게 기쁨을 드렸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이제 다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묻기가 좀 그랬는데 교사들이 싹 다 빠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 가보세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사랑부도 있죠. 예.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물론 뭐, 이렇게 애들 뭐, 물건도 많이 떨어뜨리고, 좀 산만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고개 쳐박고 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예배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는 애들도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이 떨어져 가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많이 아는데, 자꾸 부정적인 경험도 올라옵니다. 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세 번째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결국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마다 애들이 막 줄어듭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도 안 놓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합니다. 두 명이 결혼하면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0.6,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야 정말 불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적게 놓자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 못해요. 여러분 중국도 지금요 애들 많이 낳으라고 오히려 그 인구 제한을 푼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어른들은 안 돌아가셔요. 예, 다 100살까지 까딱 없습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거 병원 가면 다 고쳐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이에 저출산 그러니까 교회 학교들이 자꾸만 텅텅 비어져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많이 떠나는 아픈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이 방해한다는 생각 1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애들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먹을 때 좀 시끄럽죠? 아마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밥 먹는 시간에 식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즐기세요. 할렐루야.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적막합니까? 여러분들 해 떨어지면 동네 가면 다 불 꺼졌어요. 다 노인들만 계시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류의 재앙이고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품는 태도가 곧 교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곧 우리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를 끌어안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자, 모두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태도를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오면 좀 따뜻한 시선을 갖도록. 예, 여러분 애들이 뭐 장난꾸러기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이들 이름 맘만 먹으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애들 축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면 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아이들 자존감 좀 높여주세요. 좀 아이들 보면 좀 많이 끌어안아주세요. 좀 칭찬 많이 주세요. 야, 오늘 네 옷 너무 예쁘다. 오늘 옷 너무 예쁜 거 입고 왔네. 오늘 네 얼굴이 천사 같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니? 많이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핵심 뭐냐면 신앙교육은 우연히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운 좋게 은혜 받아서 되는 거,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신앙교육은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한 주에 두 시간도 안 됩니다. 다 집에서 부모님과 생활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 엄마 아빠의 그 믿음과 예배를 보면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버지는 나랑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교육을 여러분들 신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을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좀 젊은 선생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 있고 뭐 되게 세련되게 하신 분도 있고 옛날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믿고 맡기세요. 이게 뭐 요즘 선생님들 애들 잘못 체벌했다가 선생님들 경찰에 잡혀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절대 교육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애들 좀 장난치고 말씀보다 간식에 좀 더 관심 많고 집중하지 못해도 결국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끼리 우리끼리 좋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 끼워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어린 영혼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인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공동체인가?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도록 함께 돕는 공동체인가?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공동체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천국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한 평범한 10대 소년 중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즈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서 결국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퇴학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또 사람들의 그 곱지 못한 시선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언이라는 이 소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0: 자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소문이 나서 당시에 유명한 마이클 잭슨과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된 당시에 트럼프 그 사부가가 이제 이 아이에게 도네이션을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아동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안타깝게도 18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분은 아빠예요. 아빠가 예수님을 소개하셨기에 저는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이 아이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들만을 위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오라.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계산으로 살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천국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어린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고 다음 세대를 품는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메말라버린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갈 테니 어린아이 믿음으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 경우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천국은 바로 여기 있어. 여기 어디죠? 새생명교회. 자, 따라합시다. 천국은 새생명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 안에서 어린 영 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자비스라고 불리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는데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치고 또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1908년 처음으로 자비스 부인의 기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이 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신 진정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65일 날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드비전의 믿음의 가정,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고요. 가스펠 콰이어 앨범에 실린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카네이션의 깃든 사랑의 의미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카네이션 이야기의 모태가 되는 자비스 부인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았던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 바로 어버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버이, 스승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와 함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48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가정의 복,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382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또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타네이션의 유래가 된 자비스 부인 같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 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 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기 원가는 두 배로 뛰고 유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2주면 동이나고 항생제마저 부족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5월 셧다운 위기설까지 돕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전쟁쯤으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삼 평화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나 자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의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신학자였던 칼 라느는 인간을 세계 속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작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듣고 왔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주 어떤 자리에 계셨든 주님이 우리의 빛으로 이 길을 함께 비추며 걸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이 밤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밝히 빛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윌의 세상의 빛 그리고 웨이홈의 밝은 빛이 가득해 들려드릴게요.

0: Evening, Grace.
1: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채팅으로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2304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크리스탐린의 Father of Lights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셔서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2340번님의 신청곡 크리스 탐넨의 Father of Lights 들려드렸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브루클리 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또 주말도 주일도 우리 주님과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계속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건너자마자 또 건널 때 돌을 세우라고 하셨고 건너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라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이제까지 한그 5시간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만났는데 오늘 한 6번째 시간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가 그러한 내용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각양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어요.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제 받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더 보죠.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여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 공격에 대비해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성문에는 병사들과 파수꾼이 서 있었을 것이고요. 그 문은 뭐 콱콱 닫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군대와 그 군사들 이제 성 안에 있으면서 성벽으로부터 들어오는 보고를 받고 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침내 적들이 몰려온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진을 했어요. 행렬의 맨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있던 파수꾼들이 그걸 보게 되죠. 그 외칩니다. 저들이 몰려온다. 준비해라. 성문을 공격할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외쳤겠죠. 그래서 여리고 군대가 성문으로 아마 이렇게 왔을 것 같고요. 뭐 아주 뭐 든든하게 잠갔겠죠. 그리고 성문이 만약에 뚫린다면 부서진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거예요. 파수꾼들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상하죠. 그들이 성문을 공격할 때 이게 쭉 보니까 행렬의 맨 앞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 나팔을 들고 있단 말이죠. 성벽 위에 있는 그 군인들이 얼마나 그 보면서 이상했겠어요. 공격할 것 같으면 또 공격을 안 하고 또그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도네요. 그리고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군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허둥지둥 됐겠죠. 저들이 왜 저러는가. 아, 요단강도 저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제까지 광야를 지날 때 여러 소문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갖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안에서 꽤나 혼돈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의 군대들은 성벽에 있는 파수꾼들로부터 정보를 수시로 받으면서
그들이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 저쪽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 아마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를 돌면 공격하지 않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다고요. 여러분은 그날 밤에 왕과 군대의 대장들이 모여서 비밀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까? 열렸고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마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거라고요. 6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네? 참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엿새 동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성벽 위에 있던 파수꾼들이 그들이 다시 이리로 온다 뭐 외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또 성을 돌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은 엿새 동안 매일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을 해서 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횃불이 오래도록 타고 있었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은 아마 그 군대는 참모들은 밤늦게까지 깨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저러느냐 말이죠. 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군사들은 성벽을 따라 행진하기에 어찌 보면 또 지쳤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또 이렇게 또 불평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성을 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그럴 것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믿고 따라가면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날만 그렇죠. 일곱째 되는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주위를 그렇게 돌았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성벽 안에 있는 군사들도 성벽을 돌다가 하루 일이 끝나자 쉬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쉬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을 바로 그때 파수꾼들이 잠깐 그들이 오늘은 다르다 또 돈다 이렇게 한번 외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도는 것이죠. 16절로 20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너무도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9절로 20절. 다른 날과는 달리 이제 일곱 번째 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도는데 일곱 바퀴 도는 것도 그렇지만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백성들이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의 고고학은 이렇게 증명을 하죠. 모든 고고학자들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이견을 대지 않아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어요.

또한 여리고는 신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리고는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의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며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썼는가?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서는 우리의 뭐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싸워 이겼습니까? 이기기는 이겼지만 여호수아가 이긴 것이 아닌 것을 알죠. 그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벽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밖에 다른 설명도 모두 어리석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충격으로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어떻게 소리를 쳐서 지진이 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벽을 계속 도우니까 그 성벽의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차지한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그들이 그 여리고에 싸움을 흉내내며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위에 계신 우리의 구원의 장군,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성을 이렇게 점령함에 있어서 거기서 라합이 목숨 구함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6장 22절, 23, 25절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그 친족 다 끌어내죠.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살림으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6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 약속대로 라합과 그 집의 모든 그 가족들이 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사실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장 26절 볼게요.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진짜 그런 것이지만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세상을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누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6장을 연구해 보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위에 저주가 임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6장을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창고에 저장할 금, 은, 그리고 놋그릇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병사라도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뭐라고요?

0: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무엇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삶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소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여리고 그 전쟁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 원수는 여러분과 똑같은 피부를 지녔습니다. 또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동일한 두뇌를 갖고 있고요. 또그 원수는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손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원수는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이 원수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원수를 다루는 일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는 그 원수의 정체를 밝히고 인정하기를 꺼려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적으로 간주하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저합니다. 사실상 우리들 대부분은 그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그 원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밖에 나와서 사람처럼 싸움을 걸어온다면 아마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 원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그가 겁쟁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때 훨씬 더잘 싸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들, 도시들, 교회들, 그리고 각 개인들도 안에 있는 원수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거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화의 범주에 갇혀 있던 고대 역사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로이인데요. 트로이는 10년 동안 힘겹게 그리스 사람들의 공격을 이겨냈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목마, 트로이 목마죠. 그것을 두고 떠나자 트로이 사람들은 그 목마를 자기네 성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밤에 그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트로이를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들은 외부에서 온 세력 때문에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어느 하나도 그 경고를 밖에 있는 원수들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상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있는 불신앙과 불충은 밖에 있는 어떤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귀는 오직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개인도 내부의 공격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가장 위대한 전략가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그래요. 서른다섯이 되기까지 세계를 정복했는데 결국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죽고 말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온 세상을 정복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를 멸망시킨 원수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한 유일한 전투는 외부에서 온 원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원인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큰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이곳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곳을 점령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력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곳을 무너지게 하였는데요. 영적 의미로 세상을 나타내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1번 여리고, 2번 길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할례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영남권 전도대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강사이신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The church exists again for the message and the mission.
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0: 이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에는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실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과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성경말씀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좋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태신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리는 영남권 전도대회, 영남권을 깨우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교인 수의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데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듯이 결국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티븐 커츠만의 I Will Be Here 들으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거리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의 주가 주 되심을, 위 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인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습니다. 문자샵1069번, 단문50원장문100원의정보이용료가부과됩니다.또선곡표를원하시는분들은문자로선곡표라고보내주시면저희가전해드리고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앱다운받으시면방송들으시면서실시간으로선곡되는찬양확인하실수있고요.사연과기도제목도남기실수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Fernando Ortega의 Give Me Jesus, Vicky Yohei의 Because of Who You A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사삼번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Because of Who You Are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30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윤영의 겸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 플랜에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6309번님께서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목감기가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또 제이미 시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리고 옹기장의 거룩 거룩 거룩,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세 곡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목감기가 좀 심해서 잘 낫질 않네요. 오늘과 내일은 더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영어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세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오신치라 신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조범진의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좀 들으시는 것처럼 좀 피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만 좀제 목소리가 조금 네, 그렇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항상 컨디션이 늘 같기를 바라지만 또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뭐또안 그런 날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벌써 속상해서 제가 네. 울컥한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저는 지금 5월달인데 이게 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또 제가 그 사는 동네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많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음악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조범진의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도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조범진 교수님, 이게 좀 호칭이 좀 익숙한데요. 네, 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에 많은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오늘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좀 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His plan의 줄을 그리며 Summer Plan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강중현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들려드렸어요. Praise and Worship 5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좀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앨범들처럼 계속 앨범들을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 정기적인 아주 그냥 딱 맞게 정기적이진 않지만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음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찬양들 그리고 이제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꼭아이이 노래는 내 목소리로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는 함께 작업하는 그 프로듀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많은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올드 가스펠이에요. 외국 곡이고. 근데 이 나그네였네라는 이 표현이 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였네. 사실 근데 뭐 나그네가 길을 알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그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그 나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전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이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아가죠.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 그 평강 저도 늘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어딘지 모를 곳에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권리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입니다. 너무 저는 이그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뭐들 아 맞네 참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좀 느낌의 깨달음이라면 참 어느 날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신 날이 있잖아요. 뭐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구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근데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죠.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다 상대적인.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고난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아니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과 함께하고 계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참, 오늘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 사연과 신청곡을 받으면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 사정상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읽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사연 참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의 곡들 올려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신청곡들은 예배 찬양이면 주일날, 그냥 일반 CCM 찬양이면 토요일날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땡501호님 501호님 네. 또 기록을 타이네요. 타이 기록을 갱신하신 그 기록을 똑같이 또 5월 2일 1시 네 1초에 오늘도 왔어요. 어느덧 주말 일과가 되어버린 달빛 가슴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8411님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예,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주일 내일 잘 준비해서 틀어드릴게요. 6002님 오늘 선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294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딸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더 감사함은 외동인데 언니 딸도 같은 나이라 그렇구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어요. 어릴 때 수련회도 같이 가고 했는데 어느덧 크면서 교회를 못 가네요. 신랑도요. 저의 소원이 신랑 딸과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라실 것 같고,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찬양 부탁드립니다. 딸의 생일이니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듣습니다. 파리구사님, 기도하시는 것 그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야곱 축복 준비해놓고 있어요. 6042님 이번에 부당해고로 인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사연에 어울릴만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6042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정말 삶에 있어서의 좀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릴 만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유공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8133 하나님 지난주인데 다 회복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한 아이를 위해 11살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 5월 2일이었거든요. 5월 2일날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지점에서 1인 열차칸에 비스듬히 앉아서 정차했던 중 함께 동행했던 체중이 2배에 달하는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감속하지 않고 가속되

뜬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이 심하게 제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외상은 없는데 등과 목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심한 고통사고의 충격이니 뇌진탕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내에 멍이 들었다가 천공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다 회복되어 주실 줄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6002님께서도 신청곡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세요. 네. 604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사연으로 보냈는데 언제 보내셨을까요? 이날? 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로 바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아서 읽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428님, 제가 지난주에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네, 오늘도 또 신청, 저기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네. 31일날 미국 가시는 일정 건강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1시 3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네요.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맞게 될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68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응급실을 가셨다고 했는데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7568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잘 읽었고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2526님 힘들고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불면증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있었죠.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리구사님의 따님의 생일, 야곱의 축복, 이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신청곡이셨죠.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사연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찬양을 좀 골라봤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전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역전되기를 바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 바쁜 하루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또 올해 두 번째 주말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부모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되새기면서 또 감사로 올 한 달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나누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름. 당신은 나에게 신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별이었습니다. 이혜인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또 그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는 이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서 부탁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일어나 바딴 아람에 있는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게 맞는 아내를 취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너로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니 네가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너와 내게서 나올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니 그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 있는 바딴 아람을 향해 떠났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아오게 한 것과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하고 명한 것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알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니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에 그가 그곳에 돌 몇 개를 가져다가 그의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을 때 꿈을 꾸니 보라 한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니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은 땅에 흙먼지같이 많아지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다짐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야곱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도다 하고 말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사실 그 성읍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야곱이 경배를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내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8장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양반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북한에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날들이었어요. 밤자고 깨나면 앞집에 어제같이 얼굴 봤던 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산 날들보다도 중국과 남한 땅에서 사는 날과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 고통이라는 그 기억 창고에서 여전히 밤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 뜨면 북한 땅이 아닌 것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여기서도 우리 연배는 다알 겁니다. 막내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고도 10달, 11달, 1년 지나서 아기가 출산되면 바른 여자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결혼했어도 5달, 6달 돼서 아기 나면 굴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저 결혼 전에 몸 섞었다고. 그런 시절에 제가 결혼이 되지 않게 임신이 되니까 집에 핍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래 있다가는 끌려가서 유산당할 처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아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오빠 친구였어요.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이어서 뭐저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런 집. 아무리 그 배고픈 나라라 해도 출신을 따지고 아무리 임신됐다 해도 더 좋은 집안을 추구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결혼시키자 해도 교육하고 오히려 그집 아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잘못으로 멸시만 받고 돌아오.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인신매매 사람들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가에. 저는 무작정 대련을 들어갑니다. 도시를 헤맸더니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장님이 식당을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추석 달 지나니 겨울이 되니까 장사가 잘안 되니까 사장님이 중국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오늘 점집에 갔더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제 몸이 임신인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에 나가 있었더니 중국 언니들이 너왜 이래 불도 안 켜고 있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니 그럼 빨리 남편 있는 데 가서 아기를 썰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냐.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여지껏 일하는 봉급을 줄까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갈데 없어서 해가는 그 양지 바른 쪽에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데 언니들 나왔어요. 그 언니들이 왜 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는 거다.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 애기는 무슨 애기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애기 아버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애기를 치우고 좋은 데 시집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수 없다니까 언니들이 자기네 다니는 어떤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에 데려가서 그 권사님 그때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판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거기를 데려다 드려놓고서 제가 임신했다 말은 안 하고요. 갔어요. 권사님이 좋은 데 시집가자고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애기 있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된 애기인가 해서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날 병원 끌고 갈 예정 하더라고. 아,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애기를 낳아야 된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더라고. 남편이 죽은 애기를 왜 가지고 있냐.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 니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자고 날이 밝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밤 자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겠나 해서 그럼 길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름을 떼줬어요. 차표를. 그런 거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믿는 분들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네 돈으로 기차표도 떼주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살 만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을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 아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만나서 아기라도 낳아서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아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 한명 낳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기가 있으니까 저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 아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리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정말 저는 탈북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그때 있잖아요. 배도 이만이 나오고 아주 산거지 돼가지고 속은 멀쩡하죠. 저는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유산하고 포기하면 20대입니다. 새가 좀 가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아기를 놓지 못했는지 제가 다른 탈북민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리게 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애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고 저는 그 이승한 것이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제도에서는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원했겠죠. 저희 집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유급으로 있었고요. 농장의 반장이어서 반장이면 애지간한 사또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이 아이를 함께하고 있다고 언젠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꼭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꼭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나는 다시 북한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게 내 신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킨 거죠. 그 아이를 중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또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낳게 되니까 잘 발리더라고요. 발리는 것이 언덜 수리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인데 집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이미 제 아이 꼬지 세 명이면 중국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이 세 명은 대가족이에요. 남자는 언덜 수리하는데 언덜은 맨날 뜯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듣고 겨울, 여름은 안 뜯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이 세 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두부 상사로 합니다. 그래서 두비 상사 3년을 망하며 3년을 끌었더니 3년 후부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3번 잡힙니다. 왜 3번 잡히나? 너무 가난할 땐 안 잡혔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쭉쭉도 이렇게 조서를 쓰고 보던 게 마지막에는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장사 잘 때마다 이렇게 두 번 잡히고 세 번 잡히고 그때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 운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10년 동안 누비미에 다니서 세 번 잡혀서도 북송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죽었다 하고 나를 사갔는데 그 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두비 장사 잘 되고 제가 정말 소처럼 일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 이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소처럼 또 젊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두비하고 점심 두비 나가고 저녁 두비 나가고 겨울 같을 때는 두부를 하게 되면 두비방에서 다 젖어요. 뜬김에 너무 힘써서 여기 손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장만했더니 본 여자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지 않아요. 10년 만에 아 자기 원래 남편 아이들 너무 가난해서 버리고 갔는데 북한 여자가 들어와서 두비를 10년 세차게 하더니 집을 샀지. 아주 아이들이 뭐 중국말 한국말 하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너무 살만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에서 이 북한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안에 신고갑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잡혔을 때 그래 나 아기 없고 한번 나가보자. 아기도 컸죠. 10년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시집에 좀 가보자. 그렇게 나를 갈세하던 집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또 나섰어요. 내보내겠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또 보냈어요. 나를.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또 놓고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가정길 살는데 거기까지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고 또 살만하고 또 그 집은 이미 사놓은 집이니까 중국은 시골이니까 그냥 둬두지 않아요. 요즘 집 한 칸도 있고 두비빵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욕심내더라고요. 지금 피해 간 곳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와 살라고 대신 나는 좀 어디 살만한 데 보내줘라.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다시 고향을 돌아옵니다. 여전히 또 두비 팔러 나가는데 옛 여자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여기서 두부하고 있는 그렇다. 나도 자기가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한국 나가서 5년 동안 돈 벌고 아이 몰라 들어왔다. 근데 오늘 또 많이 또 불래 두비 싸시오 이래서 나와봤더니 나라는 거죠. 얘 한국 안 오고 여기 있나? 한국은 어디게? 그랬어요. 우린 남조선이랑 통했지 한국이랑

당했거든요. 한국이 어디게 하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를 받아준대. 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아이는 중국에 두고 제가 몽골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중국 사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대에 들어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여기는 아직도 공안들이 가난한 곳이니까 눈에 빨리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대에 벗어나라고 오는데 깊은 수림에 들어왔는데 깊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앞에서 누구도 건너지 못해요.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일행들이 강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서 강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 눈에 햇살이, 누런 햇살 비치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햇살이 비치면서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우리가 발 들이놓기 무서워하는 시꺼먼 강물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래 봤는데 그 물이 사슴 정강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구슬에 턱 이렇게 날 보고 엄마가 새끼 데리고 그 수림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발을 이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너는 이 시꺼먼 강물 무섭지도 않는가 하고 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너무 물이 얕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발을 막 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 물이 얕다고 너무 고집 부리고 앞장서니까 그 일행이 내 손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사슴 정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란 그 스며드는 그 햇빛에 이 사슴이 새끼 데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먹고 툭 쳐들고 날 탁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 바로 이었더니 고집부려서 끝까지 그가 오프오프 하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와서 우리 일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너무 참담해서 그 강물만 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대요. 새까만 것만 보였대요. 그렇게 몽골을 거쳐서 제가 한국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 어버이, 살아 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가르치기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가족들과 머리를 식히러 근교의 해상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해상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건 바로 돌고래 쇼였는데요. 남자는 가족들한테 억지로 끌려왔음에도 돌고래 묘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죠. 돌고래가 사육사의 말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다지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을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저 사육사는 도대체 돌고래를 어떻게 교육한 거지? 심지어 저 돌고래는 매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 쇼가 끝난 뒤 사육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비결을 묻습니다. 사육사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죠. 이 조언을 삶 가운데 적용하자 남자는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작가는 이 남자의 경험을 듣고는 흥미를 느껴서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강한 바람보다 따스한 태양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듯이 조언에는 적절한 지혜와 때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잘한 일에는 칭찬을, 실수에는 격려를 줄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첫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형제들 찬송,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앞장서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말로 격려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배에 배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먼저는 서울 챔버 싱어시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 사역자 방익수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물밀듯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 99마리 찬송을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먼저는 찬양사역.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 가장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참 불행하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야 돼. 있을 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일용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부귀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먼저는 LA 남성 선교 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올려드리고요.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0: 너희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의 성경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돼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사용으로 쓰이는 자원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혜선이 고향인 최후웅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원주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나는 갈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외화벌이의 진실 이어집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다섯 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같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0: 네.
1: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0: 네.
1: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것도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 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0: 네.
1: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0: 네.
1: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0: 있어요.
1: 합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볼게요.
1: 네.
0: 이곳에서 국립 영웅 묘지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1: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유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짓고 그 앞에다가 이제 묘지를 건설한 거잖아요.
0: 러시아 네. 전쟁에서
1: 그렇죠. 파병되다 네. 이제 희생됐던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를 옮겨서 국립 영웅 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0: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 아까 이게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우리는 투쟁으로 이룬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룬 이 국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연대 그리고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북한이 정말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 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새를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1: 네.
0: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1: 그
0: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새 부족장 기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으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

0: 공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1: 네.
0: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세 부족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 업체가 국가 상징을 만든 것에 대한 이 보츠와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그런 후문이 들기도 합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논란이 될 만큼
0: 네.
2: 유엔 제재에 있어서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0: 네.
2: 근데 이 기념비 건축 사업이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0: 네. 이게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그때 당시에 쐈을 때
2: 네.
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제재 대상을 이제 다시 뽑은 거죠.
2: 네.
0: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2: 네.
0: 이름을 바꿔서 달아서 네.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2: 네.
0: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진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만든 그 규칙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2: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제재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0: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2: 네.
0: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결의안에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감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재에 대해서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2: 네.
0: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2: 네.
0: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다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2: 네.
0: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2: 이런 현 상황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2: 네.
0: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2: 네.
0: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2: 네.
0: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 제재를 약간 회피하는 구조를 북한과 또 만드는 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제재에 좀 더 잘 동참하고 이 필요성을 느끼는
2: 네.
0: 그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서
2: 네.
0: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 참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공포가 깔려있더라.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두려움,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청년, 청소년들, 청년들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죠. 폭주족. 예.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로랍니다. 방어기제. 튀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딸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온의 백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이 11도, 서울과 강릉이 10도, 청진과 대구, 여수와 제주가 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 목포가 8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7도, 함흥이 6도, 강계가 2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4도, 함흥과 광주가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서울,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목포 21도, 강계가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9도, 제주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 모두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오전에 최대 3.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화창한 봄날에 햇살 아래서 마음껏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5월 9일 토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참 평안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통합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기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겁 많고 의심 많은 양가 같은 저희는 불안하게 나날을 삽니다. 저희들은 한쪽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도 나쁘고 미련하고 고집도 셉니다. 발을 잘못 디뎌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선한 목자의 신실한 도움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 저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며 다가오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귀한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0: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부터 4주간 씨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씨뿌리는 비유를 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뿌리는 비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도 이 말씀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해석을 보여주실 때 9절과 10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씨뿌리는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군가가 듣고 깨닫고 누군가가 보고 알게 될까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비밀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는 그 무게감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4주 동안 나눌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씨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씨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밭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할 때에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를 비밀처럼 감춰두시고 뿌린 씨와 그리고 밭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말씀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라고 하였을 때에 뿌릴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요. 절대 뿌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 누구라? 농부시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신 거예요. 바로 그 농부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밭에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놓고 뿌리죠. 밭을 갈아놓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물을 줍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가는 것으로 그 농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그들의 농사법이 우리랑 다르다 할지라도 막 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곳에 뿌려대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농부로서 그 씨를 뿌리는 그 이유는 그 길가도 그 가시밭도 그 돌짝밭도 내가 기경하여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농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 선교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2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르포에 딛자마자 이 땅을 딛자마자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왔는지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는지 물을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땅에 딛는 순간에 목을 자른 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하나님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 선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내가 그 땅을 갈겠다. 여러분, 밭은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밭을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농부만이 가는 거예요. 길가면 길가만큼, 돌짝밭은 돌짝만큼, 가시밭은 가시밭만큼 정말 애쓰며 힘쓰며 노력을 하며 땀을 흘리며 가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도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를 갈아엎을 거야. 아멘? 내가 갈아엎을 거야. 갈아엎는 데니까 벌써 두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갈아엎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옆에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사람들로 밟혀서 더 이상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농부의 일하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쁜 밭이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는요, 말씀 자체가 안 들어가요. 성경의 길가는 아예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나쁜 밭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실상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밭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텐데 길가는 금방 티가 나요. 왜?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으면 아유, 길가, 길가야, 길가, 말씀도 안 듣고 말이야.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돌밭과 가시밭은 어때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뻐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시밭인지 돌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볼 때에. 세상에 가봐야 그들이 가신지 혹은 돌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0: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을 보면 12절에 어떤 밭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지? 말씀이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지?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 결론을 맺은 것은 결코 마귀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맺었어요. 왜냐?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닫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연결이 더 커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깨달음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경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구나라고 하는, 나와 상관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게 아니야.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왜 심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 말씀이 복수라면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단수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향한 말씀도 에발산을 향한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길가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자리에 내가 길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고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요, 내가 길가요,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부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 1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미래의 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오늘 네오네 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빛난 광채가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며 먼저 계산합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환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을 통하여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착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많으면 된다, 강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분명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1장에서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넘을 수 없어 보이는 현실, 무너진 대인관계, 혹은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선언입니다. 너는

0: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산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은 중단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다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영어 복음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점검하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만큼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은 없겠지요. 가정을 구성하는 최상의 재료는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셉 칠튼 피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이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요. 자녀에게는 선한 모습을 강요하면서 부모가 선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선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인격이, 인품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들이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5월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전도 기회가 된 위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에미라는 이름의 아르헨티나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이 폐쇄돼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막힌 에미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던 새들백 교회에서 식료품 분배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데 한 담당자가 찾아와 다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고 스페인어만 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미는 봉사자 중 유일하게 스페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미는 매일 식품을 나눠주며 스페인어로 정중하게 기도를 권했고 봉사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열매가 맺혔습니다. 에미는 비행기 편이 준비되는 3개월간 매일 봉사했고 무려 318명이 에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위기인 것 같은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복음이 더 퍼질 절호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브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으로 가족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코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아이들을 안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오늘 설교 제목에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잘 될 것을 바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해야 좀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맥가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몇 마디가 있는데 한 번은 비울빈에서 2차 대전에 쫓겨가면서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2차 대전 말기에 다시 비울빈을 찾았던 맥가다 장군 명언이죠. 그 다음에 오성 장군으로서 퇴역을 할 때 미국 국회 상하의원 앞에서 강연을 할 때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늙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스피치를 다 외웠어야 돼요. 그만큼 유명한 오성 장군 더글러스 맥가다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오늘 설교 시작을 할게요. 그러게 전쟁통에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성 장군. 오늘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장성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한번 맥가다 장군의 기도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버이의 기도, 더글러스 맥가다 장군.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불멸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 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나지키 속삭이게 하옵소서. 아멘. 3월을 바람이라고 하죠. 4월은 봄이라고 그러지고 5월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이 꽃주일이기도 하지 본래 6월을 어린이 주일날로 했는데 꽃이 없어 5월로 다시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철쭉 참 화사하고 아름답죠.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향기는 5월에 물씬하게 진동하니 어린이날로 적합한 달인 것 같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교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넘어 떠밀지 말지니 빨리 자라난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얕보지 말지어다. 그들은 세계는 부모의 세계보다 훨씬 깊다. 감정을 퍼붓지 말지니 어린아이는 어른의 감정을 쏟는 휴지통이 아니다.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지니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지니 이보다 나은 보약은 없다. 아이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지니 감사함으로 대하라고 했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지니 그 부모가 최상의 교제다. 아이의 현재만을 보지 말지니 그 가능성과 미래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통틀어 일반화 보지 말지니 그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요도 아부도 삼가고 진실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은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엄마는 복해서 일만 하고 대화가 없는 가정. 두 번째로 가정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래야 합니다. 소리가 정 나지 않거든 미소라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자꾸 찌푸려지거든 억지로라도 웃어보라고 했습니다. 명랑한 웃음은 분위기를 할머니로 이끕니다. 아기가 있으면 자연히 웃을 일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애완동물이나 코미디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어쩌든 좀 더 웃고 사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뭐를 하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만들 놈이 그런 짓 한다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조금만 또 뭐 일을 못하면은 머리가 다 큰 놈이 그것도 못한다고 야단 맞고 이리 야단 맞고 저리 야단 맞다가 살아온 우리들 때로는 부모가 밉기도 하고 형들이 밉기도 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옆에 한번 사람들 보세요. 이미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이 있을 거고 당신 가정에는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아기와 오기를 자주 보이면 아이들은 난폭한 성품을 갖는다고 하지요. 자주 핀잔을 주는 버릇이 부모에게 있으면 아이들은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성격이 이루어진다지요. 자주 부끄러움만 만들면 아이들은 쉽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돈 안 들어요. 자주 하세요. 역경을 잘 견디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에게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생긴다고 하고 부모로부터 자주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자주 받으면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터득한다고 하죠.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남을 믿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분위기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 예수님이 터치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 심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야 구찬호 데리고 오지 마, 애들 울어, 애들 오줌 싸, 애들 똥 싸, 데리고 가,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축복을 맞기 위해. 참 왜 제자들이 막아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고 예수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먼 거리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데리고 오지 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거부를 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가라고 했지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는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 목사 너는 네 애들을 이것대로 키웠느냐? 못 키웠어요. 나는 못 키웠지만은 그래도 저희 엄마는 성경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이라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적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셋 보면은 그래도 부모 말 잘 듣고 제대로 자라서 제 몫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키웠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빠들은 애가 일어나기 전에 직장에 갑니다. 애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집에 옵니다. 맥가다 장군 오성 장군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도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서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집이 오면은 자기 오남매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노인을 생각하고 청년은 모험을 하고 아이는 모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른들 하는 말 배웁니다. 참 어린아이들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지. 속이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인간의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와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 위해서가 아니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어려서 가르치세요. 성경 구절 외우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 외우라고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찾고 계실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설교학 교수로 역임한 앤드루 블랙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이상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을 남겨줄까, 땅을 남겨줄까, 돈을 남겨줄까, 뭘 남겨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블랙우드 교수는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이 뭔가? 아버지 엄마 싸우는 거? 말다툼하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옷 때문에 싸움하는 거?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인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습관,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세 번째, 좋은 이상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을 남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어린아이는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생각납니다. 두 서너 달 된 어린아이가 새색 잠잠한 거 보면 꼭 천사 같아. 깨면 꼭 마귀 같고. 하나님께서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을 천사같이 키워야 되는데 얘들을 마귀같이 키운다면 마약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 거 뺏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피부는 비단보다 부드럽고요, 뺨은 소음보다 토실토실하고 눈은 별보다 빛나고 하나님의 작품 갓난아이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빵긋빵긋 웃는 얼굴, 새색하고 잔한 모습, 배고파 우는 눈물, 그 누가 어린아이를 보고 화를 낼 수가 있을까?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는 지낼 수가 있죠. 꽃은 향기롭습니다. 아카시아 꽃의 향기, 라일락 꽃의 향기, 장미의 향기, 나는 하루 종일 맡아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향기의 어린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는 과수나무 몇 개 심어놓고 꽃이 피나 안 피나 봅니다. 다 피면 열매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포도나무도 심어봤고 사과나무도 심어봤고 대추나무도 심어봤고 감나무도 심어봤는데 요셉한테 맡겼는데
개는 임과를

나오지 않아서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나무에 열매 맺게 맺은 거는 까치가 다 와서 파먹고 가는데 그래도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저거 익으면 따먹어야지 하는데 동네 애들이 와서 밤은 다 따갔고 감은 까치가 다 와서 먹고 대추는 쪽잎인가 뭐가 돌아와서 다 먹고 그래도 나무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요. 1억 준다고 애 낳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애 낳고 그 아이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식이 없지요. 아이는 다툴 줄 모르고 속일 줄 모르고 모략할 줄 모르고 해칠 줄 모르고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몸부림칩니다. 이태리 화가 라파엘로가 갓난 아이에게 날개 달고 있는 것을 그려놨지요. 그게 천사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실천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이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이들은 귀중하다고 하는 뜻이죠.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얘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참 어느 날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코넬리아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보석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부인한테 보석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코넬리오 부인은 보석을 갖고 나왔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저에게 제일 귀중한 보석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안방에 가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뭐 루비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루비보다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왜 딴 데다가 신경을 쓰고 왜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도둑 맞지 않으려고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궈놓고 자녀들은 그냥 놔둬가지고 나쁜 버릇 배울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님들이 이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두 청년이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일날 오후에 시내로 놀러갑니다. 교문을 막 나갔을 때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종소리요. 친구 하나는 미국 대부분 교회 앞에는 설교 제목이 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구호를 보면서 자기 친구한테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아, 난 교회로 간다. 그 친구는 교회를 가고 또 한 친구는 시내 놀러 가지. 20년 후에 교회 갔던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시내 놀러 나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종신진역을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는 교회를 가고 하나는 술집을 가고 여기서 갈라지는데 20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미국의 클로버 크리블런 대통령이고 참 그 친구는 감옥소에서 신문 기사를 크게 보면서 자기 친한 친구는 그때 교회를 가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망나니가 돼가지고 될 대로 되라 살다가 감옥소에 종신진역을 받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뜻이 뭔가 예수님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터치 만져주기를 원하신 포엠 중에서 영어 포엠 중에서 시 중에서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고 하는 시가

0: 있어요. 부서지고 흠집이 많아 경매하는 사람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집어들고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소리를 쳤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입찰을 시작하시겠습니까? 1달러 없어요? 2달러 겨우 2달러라고요? 3달러요? 3달러 한 번, 3달러 두 번, 3달러 세 번, 3달러에 막 팔려고 하는데 뒤에서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잠깐만요, 백발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에 먼지를 툭툭 털고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하고 맑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마치 천사의 노래와 같은 것이 그 바이올린에서 나왔다고 하죠. 음악은 끝났고 경매인은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을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는 활과 함께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1,000달러요? 2,000달러 없습니까? 2,000달러요? 3,000달러 없습니까? 3,000달러요? 3,000달러 한 번, 3,000달러 두 번, 3,000달러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일부가 외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꿔 놓은 겁니까? 누군가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장인의 손길이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길이죠. 조율되지 않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부서지고 흠집이 난 사람들이 생각 없이 군중들에게 값싸게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나도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았지만은 죽 한 그릇, 포도주 한 잔, 도박 한 게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한 번 또 한 번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되풀이하며 그의 망가져 버린 나를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3달러에 팔려졌던 내가 예수님이 한 번 와서 만져주시고 나니까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다 알라는 게 금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주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가치가 변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5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하소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지난 어린이날이 입하였어요.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입하라니. 여름 길목의 푸르름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 잎이 무성해질수록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자라갈 거예요. 외롭거나 쓸쓸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곁을 내어준다는 건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곁을 내어준다는 건 자리를 허락했다는 건요, 결국 나를 성장시킬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요, 오늘 하루 한 뼘 더 자라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주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엄디 엄수빈입니다. 아니 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입하가 왔어요. 여름의 길목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나보면 이 길거리 보면요 온통 초록빛인 게 좀 산뜻하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금방 더워지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가정의 달과 참 어울리는 그런 푸르른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만큼이나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아끼는 마음 전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좋지만 5월이 됐으니까요. 가정의 달에 맞춰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는 찬양,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던 찬양, 내 동생과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늘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의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이런 신청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되신 분께는 저녁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네요. 제 영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요즘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주시면 더 힘이 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찬양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전해주셨어요. 찬양하는 하루. 7757님 언제 가장 많이 찬양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겠죠? 7757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도 이 찬양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토요일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이어서요. 4334님의 신청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선정되신 7757님과 4334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속에서 뿅뿅 빈칸으로 처리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어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늘도 과연 많이 맞춰주실지 점점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유난히 두 글자 단어가 좀 정답인 퀴즈를 많이 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두 글자 단어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허물을 가려준다는 걸까요?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가져오자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랑 나랑 애틋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힌트가 좀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좀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모두랑 나누는 아름다운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오프닝 말씀 구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미 오프닝을 전한 지는 23분이 지났고요.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퀴즈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좀 형식을 보니까 미음과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양상이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어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플 스토어에서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단어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저랑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퀴즈 정답 많이 아셨죠? 눈치를 다들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넣어서 빈칸이었던 말씀 구절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허물을 가리는 게 사랑이죠. 콩깍지씨였다고도 하잖아요. 잘안 보이고 뭐가 못나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좀 야박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나에게도 좀알수 있는 그런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참 멋있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풍성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좀 사실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귀여운 핑계가 또 있으니까 이 핑계거리로 여러분께 용기 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나 스스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 나누려면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 푸른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제 모든 고단함을 물리쳐 주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풀어갈 실마리를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주셔서 어제와 다른 더 나은 하루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기에 나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평화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행복한 기도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이 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일상처럼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내 능력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제의 근심은 지난주에 걱정은 넣어두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시작한 오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삶의 파도 속에서 덩그마니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가 막힐 때도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이 찬송이 떠오르네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로 베푸시리.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냥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그 마음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에비슨 선교사 백정 이야기 다 지금 듣고 계시죠? 지난 시간 복습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나겠습니다.

0: 네, 이성신의 찬양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선교사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0: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권사님의 텐션이 점점 막 바뀌셔가지고 제가
0: 네.
1: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0: 정신이 없죠. 절대로 졸지 마세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예. 자, 우리가 에비슨 선교사님
1: 네네.
0: 일대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도전받고
1: 네.
0: 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그 에비슨 선교사님 소개했는데
0: 네.
1: 아마 그 열정에 우리 권사님도 사실은 저희 한 공간 안에 이 방송 만들어주시는 PD님도 함께 계신데
0: 감동의
1: 같이 예,
0: 물결이었어요.
1: 눈물 흘리시고 그러셨어요.
0: 네.
1: 어린 자녀 3명과 출산을 앞둔 아내, 교수의 직분과 개인이 운영하던 병원,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에비슨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서 43년 청년기의 모든 삶을 보냈던 선교사님은 또 이곳에서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시죠.
0: 네.
1: 당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중 박사는요, 에비슨 선교사님에 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겨놓습니다.
0: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헌신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의 열정적인 삶은 그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모두에게 너그러웠지만 절제된 행동을 통해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력적인 지도자였고 한국 국민에게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글잘 쓰신다.
1: 이와 같은 에비슨 선교사님의 정신을요,
0: 네.
1: 사실은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거든요.
0: 네.
1: 오늘은 선교사님의 자녀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올때세 자녀를 데리고 오셨고요. 도착하자마자 넷째가 태어났고요. 그 이후에 네 명의 자녀를 더 두어서 팔남매를 두셨거든요.
0: 네.
1: 그 중에 장남이었던 고든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장남이라면
1: 네네.
0: 선교사님 처음 조선에 왔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1: 그쵸.
0: 입국한
1: 네.
0: 모기에
1: 모기
0: 물려서
1: 물렸던 그 아이.
0: 얼굴이 벌겋게 된.
1: 네, 맞습니다.
0: 아,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이 팔남매를 두셨는데, 첫째 장녀였던 레나 에비슨과 장남이었던 고든 에비슨, 그리고 부산에서 태어난 넷째 더글라스 에비슨이 아버지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거든요.
0: 네.
1: 특별히 장남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또 한국 선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서요. 그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고든 선교사님은 정말 한국에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다
1: 그렇죠. 예.
0: 보내셨잖아요.
1: 우리 나이로 3살 때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죠.
0: 그렇죠.
1: 예, 모기와 함께 시작했던 한국의 그 생활,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청소년기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세요.
0: 네.
1: 당시 조선의 상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탄조약으로 인해 일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러한 시절이 되어버리죠.
0: 예.
1: 특히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이요 한국 농촌 수탈을 위해 시행됐던 토지 사업이 완성되면서 우리나라의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0: 네.
1: 또한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상이 되어가는 기독교가 비판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0: 네.
1: 이때 한국 YMCA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농촌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거든요. 이러한 농촌운동을 위해 7명의 농업 전문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는데
0: 네.
1: 그중 한 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장남이었던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프란시스 고헨 선교사님, 그리고 이분들도 두 자녀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세요.
0: 네.
1: 선교사님은

0: 호남 지역의 선교사로 1925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십니다.
1: 제가 우리 네네.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수탈의 현장 얼마 전에 군산을 봤었어요. 그곳에 가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그냥 일제가 모든 쌀 그냥 다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네네. 얼마나 배고프고 살았어요. 우리 맞아요. 선배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네. 그런 수탈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거기 갔더니 또 전킨 선교사님 그
0: 사역의 네. 이야기가 있죠.
1: 네. 그래서 네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자. 그 에비슨 선교사님으로 돌아와서요. 목사, 의사, 선생님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농업 선교사들? 농업 네네. 전문?
0: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 선교사님, 네. 또 의사, 또 교육자 이런 분들 많이 소개하는데요. 농업 선교사님들도 있으셨어요.
1: 그렇구나.
0: 특별히 고든 선교사님은 쌀 박사셨어요.
1: 네.
0: 선진화된 쌀 농사법을 호남 땅에 전파하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앞서 군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쌀 생산량의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추이를 보면 네. 국권 상실 직후였던 1910년에 149만 톤이었는데요.
1: 예.
0: 선진 농업 기술이 보급된 이후로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1930년대에서부터 34년에까지는 평균 243만 톤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1: 네.
0: 그 이면에는 농업 전문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토양을 좋게 하는 법, 또 종자를 고르는 법,
1: 네.
0: 또 유리 온실 농법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1: 네.
0: 그 외에도요, 젖소나 염소를 키우는 축산업, 또 양계, 양봉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목공일까지 선교사님이 전해주셨대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열정은요. 사실은 아버지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의 열정을 많이 닮았습니다.
1: 그렇죠.
0: 밤에는 야학을 열어서 하층민들이었던 농민들이요. 그냥 밤 낮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깨우는 일을 했고요. 또 특별히 신용협동조합과 농우회 등을 조직해서 농민들의 인권과 경제적 안정도 도모해 주신 분이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1: 네.
0: 또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요. 미국에 가서 통조림 기술을 배워와가지고요.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우리나라가 통조림을 통한 식품 가공하는 기술도 선교사님이 전해주시게 됩니다.
1: 네. 그전에 우리 통조림이라는 게 없었고
0: 네네네.
1: 통조림 가공 기술. 오랫동안 이제 식품을 보존하는
0: 맞아요,
1: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선교사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0: 네네.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거든요.
1: 네.
0: 일제 강점기엔 더더욱 그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뭐 예 뭐 춘공기라고 하고요, 보릿고개라고도 하는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유통기간이 지나고 좀 상한 음식들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네.
0: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요 음식이 빠르게 상할 수밖에 없는데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상한 음식에 손을 대게 되는
1: 그렇죠.
0: 거고 탈이 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병치를 하게 되고 아프면 또 일을 못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상한 음식이 아닌 조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네.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통조림이 제품을 오래 보관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통조림 제조 기술을 배워오셨던 거예요. 또 선교사님은요. 야학을 통해서 당시 배우지 못했던 농민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1933년에는 농업 실습학교라는 걸 설립해서요. 기숙 생활을 시키면서
1: 네.
0: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농촌 지도자를 양성해 갑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사랑하라. 삼의 정신을 가르치셨거든요.
1: 네. 그러면요. 삼의. 저는 네네. 지금 저의 뇌가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시니까
0: 몇 가지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1: 지는 기본적으로 맞출 것 같은데
0: 네네.
1: 우리 방송 가족 예 우리 같이 예, 뇌를 연구합시다.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삼의 정신
0: 네.
1: 정답
0: 뭐 다 짐작
1: 저 하나
0: 네네
1: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라
0: 네. 그리고 이웃 사랑
1: 그리고
0: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을 사랑하라예요.
1: 아 땅
0: 예, 농사지으니까요.
1: 하나님 땅 이웃.
0: 네네. 아.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면서 농업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님은 땅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요즘 사실은 창조 세계 돌보는 일들 많이 하자고 하시는데 이 고든 에비슨 선교사님은 어찌 보면

0: 이게 한 세기를 앞서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아닌가 네. 생각되어집니다.
1: 맞아요.
0: 또 하나는요. 그 간호사였던 선교사님의 아내 프란시스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호남 지방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분인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영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1: 그렇죠.
0: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전염병도 있지만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아픔을 겪어요.
1: 네.
0: 그런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제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적으니까
1: 그치.
0: 아이들에게 모유 수유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아까 우리 낙농업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소에서 염소에서 우유를 짜서 젖을 짜서 그걸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주는데 조선 사람들은 예 소의 젖을 염소의 젖을 왜 아이에게 먹여요.
1: 그렇죠.
0: 예,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1: 엄청나 쓸 것 예, 같아요.
0: 근데 아이들을 살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니까 조선에 밭에 콩이 많았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유의 대체물로 콩우유, 두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도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결핵 환자와 중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서 간호하며 희생정신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가정이 정말 많은 감동을 선물했다고 해요. 이러한 고든 에비슨의 또 사모님의 사역을 기억하고자 전라도 광주에 가시면 양림동에 고든 에비슨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1: 광주에 있군요.
0: 네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됐던 에비슨 농업학교는 현재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의 터가 되었던 거고요.
1: 아.
0: 그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도 우리나라 전역에 있고요. 또 혹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에 와보시면 여기에도 에비슨이란 분의 이름이 하나 보입니다. 묘비가요.
1: 아, 네. 그 아버지도 이제 에비슨이고.
0: 네네.
1: 장남도 에비슨이고
0: 네네.
1: 한국에서 이제 세 자녀가 다 네네. 활동을 하셨는데
0: 네.
1: 양화진 묘는 어느 분의 묘예요?
0: 그분의 묘가 바로 1893년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부산에서 태어난 넷째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님의 묘가 예, 양화진에 있어요.
1: 넷째?
0: 네네. 아. 어린 시절 우리나라에서 지낸 더글라스 에비슨은요. 1921년 소아과 전문의가 돼서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하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지금의 북한 지역인 선천 지역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한 후에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세브란스 의전에서 가르치고 의술을 펼치면서 1947년까지 사역을 하시거든요.
1: 예. 부전자전.
0: 예,
1: 뜻 다 아시죠?
0: 네네.
1: 아버지 의사, 아들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네. 세브란스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본국으로 귀국한 그가 1952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소천 되시거든요.
1: 네.
0: 그때 유언을 남겨요. 나는 내가 나고 자란 땅 그리고 내가 평생 사역했던 한국 땅에 나를 좀 묻어주세요 해가지고요.
1: 네.
0: 지금 양화진에 잠들어 계십니다.
1: 또
0: 아내 캐롤리 로슨 선교사도 1985년에 캐나다에서 소천된 후에 유언에 따라서 지금 양화진 남편 곁에 잠들어 있고요.
1: 네. 극동방송에서 가까워요. 우리
0: 네,
1: 양화진이.
0: 맞습니다.
1: 혹시 이제 양화진 묘역하실 분들은 에비슨 선교사님, 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네.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지고 시작된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하지만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버지는 왜 지난 시간에 한국인이 직접 한국인
1: 그렇죠.
0: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꿈꾸셨잖아요.
1: 박서양을 배출했습니다.
0: 네네. 에비슨 선교사님 아들 더글라스 에비슨도 의사였어요.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사실은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 아드님이 원장직을 이렇게 바로 이어받아서 사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0: 그 실제 이때 많은 한국인들도 일제강점기다 보니 이게 조선이 원장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한국인 오긍선 선생이 세브란스 의학교의 교장직에 세워졌을 때 옆에서 그걸 다 돕습니다.
1: 아.
0: 그래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1: 네.
0: 돕는 자로, 살피는 자로, 섬기는 자로 아버지가 행하셨던 그 삶을 묵묵히 또 살아내세요. 에비슨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에비슨 선교사님의 한 가지 일화로 마무리하면
1: 네.
0: 조금 아름다울 것 같아서요.
1: 네.
0: 그 시작을 다시 한 두 주 전으로 돌아가서 그 백정이었던 봉출이 그리고 외과 전문의가 됐던 박서양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모르는

0: 게 하나 있는데 박서양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에서 훈장이 추서된 분이기도 하세요.
1: 맞아요. 봉추리 박서양 외과 의사 선생님 어떻게 독립운동까지 하시게 되셨을까요?
0: 1917년 일제가 교육기관들의 교육에 관해서 간섭하기 시작할 때 박서양 선생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 북한도로 이주하세요. 지금도 중국 연길에 가시면 구세병원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웠던 병원에 아무 기록은 없지만 그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당신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육기관이었던 숭신학교를 설립해가지고요. 많은 학생들, 다음 세대들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그곳에서 의료사역자로, 학교 운영자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다 들이셨습니다.
1: 그래요. 좋은 스승을 통해서 그가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1: 에비슨과 박서양의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
0: 네, 네. 이제 박서양 선생은요, 그 당시 북한도 지역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국민회, 그 아래 대한국민회 군사령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군사령부 유일의 군의관이 바로 박서양 선생이었대요.
1: 그렇죠.
0: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에게 환자를 돌보는 일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사실 이 말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스승이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제자들에게 늘 해주시던 말이었거든요.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1935년,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장직은 1932년에 내려놓으시고요. 한 2년 정도 그 병원을 잘 세워지는 일을 돕다가 35년에 이제 영국 귀국하게 되시는데
1: 네.
0: 보통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갈 때 인천이나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
1: 그렇죠.
0: 태평양 건너면 제일 편한데요. 당시 선교사님은 서울역에서 몸을 싣고 열차를 타고요. 저 북간도를 향해 갑니다. 사실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1: 예.
0: 갑자기 떠난 자신의 제자였던 박서양 씨를 만나고 격려하고 싶으셨대요.
1: 예.
0: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기로 한 날 큰 폭우가 쏟아졌대요.
1: 네.
0: 근데 하지만 그들의 만남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차가 도착했고 약속 장소에서 선교사님이 박서양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근데 박서양 씨는 오지 않고요. 저 멀리서 비를 뚫고 비를 펑쩍 맞은 한 자매가 막 뛰어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로부터 왕진을 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남편 박서양은 고민하다가 의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왕진을 떠났습니다. 그 두 분이 20년 만에 만나야 되는데 네.
0: 이것 때문에
1: 환자 왕진 때문에
0: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1: 진짜.
0: 의사에게 환자 돌보는 일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1: 네.
0: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가 박서양 씨 아내가 전해 줬던 거고요.
1: 예.
0: 열차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은 그렇게 떠나게 되세요.
1: 네.
0: 당시 에비슨 선교사님은 76세 고령이셨고요.
1: 네.
0: 박서양 선생도 51세나 되셨더라고요.
1: 그렇죠.
0: 결국 두 분은 그때 만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만나지 못하세요. 그 길가에서 만났던 에비슨 선교사님과 봉추리 박서양 씨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평등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선교사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이번 여정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 네. 아, 오늘도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그 마음속에 각자가 느끼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길재 선교사님
0: 네.
1: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올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0: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크룩스의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준비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사회학자가 지나간 19세기를 가리켜서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또 20세기를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를 노인을 발견한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192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시기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어린이들을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우리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여름방을 맞아서 귀국을 했을 때 우리가 존댓말을 쓰기로 하자. 애새끼라고 부르지 말고 어리신니. 어리신니 존댓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1921년 일이었고요.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했습니다. 1923년 순수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가 창설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과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시편 본문 127편에 보면 초막절 같은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 붕괴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정 건축가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정 건축가로 모시자.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빌드라고 그래요. 건축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정의 건축자 홈빌더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자로 모셔드릴 때 그 가정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설계하신 그분 뜻대로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시는 건축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비뼈를 주위해서 그를 돕는 하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셨어.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중매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믿음의 말을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설계자하고 건축가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의 설계도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세우는 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홈빌더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건축문화를 자랑했던 로마 시대에는 설계자가 직접 건축 감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설계자보다 더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이후에 그들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성, 여성 두 성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동성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은 해체되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에이즈가 창궐할 거예요. 에이즈가 영어로 그 대문자를 따면 AIDS 그래요. 이걸 누가 재미있게 해석하더라고요. A, 아이고, I, 이제는, D, 다, S, 살았다. 아이고, 이제는 다 살았다. 지구를 떠나가라. 여러분, 에이즈가 걸리면 면역력이 다 깨져버려요. 약이 듣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1년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건 통계청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노년에 저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후회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잘못된 그러한 성문화에서 돌이키도록 우리 교회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잘 권면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동성 결혼한다.

사역할 때 용납합니까? 근데 왜 사회는 용납하려고 그래요? 왜 큐어 축제를 그렇게 허용하고요, 돈을 내주고요, 교통편을 내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건 죄악 덩어리인데.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가정의 건축장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의 장에서 무엇보다 먼저 부부가 가정의 설계자여 감독자이신 그분의 뜻을 날마다 묻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을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구하는 부부만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행복하게 그 가정을 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설계하고 세우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악한 세대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보다는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둘이 만나니 수입은 배가 되고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두 배인데 자녀는 필요 없어. 이게 딩크족이에요. 가정 붕괴의 시대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가라면 먼저 가정의 건축가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자. 오늘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삶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적용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눈 감고 주무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까만 밤을 하얗게 세우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위대한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가정 식구들이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단잠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정신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영감이 된 그림이 있다면 장프랑소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일 거예요.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교회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난한 농부 내외가 일을 마무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 노을 속에 경건히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하루 일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 속의 두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둘이 손을 잡고 안식처인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요즘에 산업화로 인해서 대개 남편과 내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 와도 반겨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학원을 전전하다가 돌아와요. 남편은 남편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고집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나도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도 돈을 버는데 남편이 가사 분담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시대가 개혁적으로 변해가는데 남편의 성격은 바뀌지 않아서 내 남편은 수급 꼴통이야. 그래서 피곤하면 내 신경은 더욱 날카롭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경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너 아니면 못 사냐.

헤어질 테면 헤어지라. 그러며 이제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너무 바쁘고 삶이 피곤하고 삶의 방향을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다가 이제 서로 제자들이 누가 큰 자가 되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서로 이 이기심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주제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린 제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적 샘플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품에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관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성경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린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자꾸 가르치고 야단만 치려고 해요. 애들의 겸손함, 애들의 단순성, 애들의 그러한 착함을 우리는 자꾸 외면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 그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세월의 많은 때가 녹이 우리 생각과 감정 속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이기심으로, 교만함으로 서로 이겨먹으려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예수님 당시 그 어른들과 이 시대의 어른들과 같아요.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 신학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특성을 지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겸손함, 단순함, 믿음.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먼저 겸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도 거부합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할 줄도 압니다. 이런 겸허함과 단순함과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라 그 말에 저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엄마들이 교회 가면 안 돼.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전도지를 주면 받으려고 해요. 전도용품 주면 잘 받아요. 좋아하고 기뻐해요. 어른들이 눈을 부라립니다. 그거 배우 받으면 안 돼. 야단칩니다. 어른들의 사고는 경쟁 사회를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죄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웃을 의심하며 믿지 못합니다. 사고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깊은 요인은 자기가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에요.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런 교만함과 복잡함에 대해서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쉽게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3절, 4절 말씀이 바로 이 교훈이 아닙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단순하고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래전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의 무지개라고 하는 시에서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나니. 여러분,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뜁니까?

저 파난보 누가 만드셨을까? 누가 하늘에 띄우셨을까?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 노아 홍수가 있고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 나 어려서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리할진대.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많이 목이 쓸었어요. 무지개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어린에게 배우라는 것.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런 겸손함, 솔직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어린이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할 대상이다. 우리 한국 사회의 윤리 형성에는 유교가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영향 중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500년 동안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숙한 미래의 사회를 지향해야 될 시점에 우리는 또한 만만치 않은 유교의 역기능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어른 중심의 사고예요. 이게 권위주의가 됐습니다. 강자 중심적 발상이 됐습니다. 동양 사회의 윤리적 문화적 사각지대는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 천시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유대나라도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 사회에서도 이런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또 많이 낳잖아요. 아이들이 흔하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때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약장수들이 약을 팔면서도 이 약아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하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우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를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신 신약성경 이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의 개념을 작은 자, 소자의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작은 자, 소자는 사회 속에서 약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병자일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는 고독한 사람일 수 있고요. 영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니라. 어린이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셨던 예수님이 어린을 영접하십시오. 장애 노약자를 섬겨오십시오. 그럼 우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사회 약자인 어린이는 오히려 더욱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린이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소자를 영접하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하네 중.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심력이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어린이는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이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 가정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고요. 학교의 선생님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되고요. 사회에서는 어른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돼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천사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면 하나님 부르시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존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보다 신분적으로 우월합니다. 천사들을 돕는 존재들이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군요.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문맥에서 주님이 이 도움을 베풀지 못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스승에게, 어른들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보호는 과보호는 아이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육아 문제에 있어서 무관심 이상의 큰 문제는 과잉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잉보호는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타락한 존재예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 젖을 꽉 깨물러 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물고 때를 쓰고 앙탈을 부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도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건강한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낙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허용 이런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성적 지향이 다른데 왜 동성결혼이 잘못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평에 여만섭 원장이 계세요. 그분 의사입니다. 에이즈 환자들 돌보는 전문 병원이에요.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수없이 밀려오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그 짧은 기간 치료받으러 왔다가도요 틈만 주면 포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뭐 밑에 발이 보이도록 다 밑에 화장실 빈 문을 다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늘 환자의 문을 방문 그 병실을 오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뭐? 아니에요. 그렇게 학습되었을 뿐이에요. 병든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학습된 거예요. 병든 사회에서 그렇게 학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인본주의가 세속화가 가정을 허무는 죽

0: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적게 벌더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동을 마친 후에 안식일 절정의 그림으로 평안히 잠자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7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느니라. 불안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많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아픈 밤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달콤한 밤의 안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빼앗아간단 말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내 곁에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특별히 사랑해.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세상이 너를 버려도,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그거 알지. 내가 내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내가 그분 영광 위에 살다가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이 5월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주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효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르쳐야 지킨다, 배워야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거 해야 돼.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올 동안에 너희는 이것을 꼭 해야 돼 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6주 동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의 기본적인 주제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은 기간 동안 막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